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새롭게 충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신앙이 제일 우선이라고 했지만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밑으로 밀려버린 믿음의 선택들을 다시 위에 놓게 하소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보여지는 우선순위이니 그것을 놓치지 않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선 자리, 앉은 자리에서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음반 중에서 예수 사랑해요 들었습니다.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죠. 우리 플루트님께서 아 샬시 들으면서 손이 근질근질 운전하느라 좀 참았다가 이제야 남깁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실래요? 이 코너가 참 좋더라고요. 마음을 다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 수 있게 해주는 코너 너무 좋습니다. 오래오래 곁에 있어줘요 이라고 선아님도 와주셨고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 코너를 2부에 열면서 저도 기도를 해요. 예.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기도를 올리지만 미처 못다한 기도 또 오늘의 또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저도 같이 이 시간에 합니다. 혜영님께서 아침에 훈디 목소리 안 들으면 뭔가 약간 숙제를 안 한 기분이랄까 축하해요 앞으로 10년 더 쭉쭉쭉 가시길 이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숙제는 근데 좀 그렇다. 아, 숙제는 약간 마음 불편하잖아요. 안 하면 의무감이 있는 거니까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그냥 즐거운 마음? 가볍고 즐거운 마음? 진짜 친한 동네 친구 만나러 간다는 느낌? 슬리퍼에 머리 약간 까치집 좀 짓고 그래도 갈 수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예, 하면 좋겠어요. 예, 숙제보다는. 까부리써님 아 이게 뭐라고 고백하려니 떨리네. 저 지금 교회는 안 다닙니다. 저 옆집 천주교 신자인데요. 어, 환영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샬시를 우연히 만났고 지금은 훈디 목소리를 들어야 아하 하루가 시작됐구나 할 정도로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그동안 몰래 그 수업 몰래 도강하는 마음으로 들었었는데 오늘 뭐 이제 고백했으니까 당당하게 들으려고. 아 그럼요. 뭐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온 인류의 예수님인 것처럼. 예. 그래요. 앞으로도 샬 씨가 절 위로하고 일으켰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방송 되길 바랍니다. 샬 씨 영원하라 forever 라고 남기셨고요. 아 고맙습니다. 신앙 생활을 잠깐 쉬고 있는 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면서 좀 마음을 다잡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아 우리 까브리서님 너무 감사드려요. 9457님도 늘 한결같이 자리 지켜주고 밝은 에너지 전해줘서 고마워요. 아침에 좀 적적할 때 마음 어지

들어올 때 훈디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며 방송을 켭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이 시기 잘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모든 형편 세세하게 다 아실 뿐더러 우리의 앞일까지 그분은 또 계획하시고 아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다 내어드리면서 내려놓고 예,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457번님. 선유님도 와주셨고 사랑해요님도 오늘은 쉬고 옥상에서 마늘 손질합니다. 아, 또 노동요로 듣고 계신 옥섭님 감사드립니다. 예.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께서 청하신 곡 들을게요. 소리엘 나로부터 시작되리.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이었고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소리엘 나로부터 시작되리,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보롱님도 와주셨고요. 저도 오랜 애청자인데 이렇게 글을 남겨보네요. 엄마랑 함께 자주 들었는데 지금은 고관절 골절로 입원 중이신 엄마 병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가 되어 라고 남기셨는데, 아이고, 예. 그래요. 이게 잘 뼈가 붙어야 될 텐데, 예. 잘 회복되시기를, 재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부롱님 감사드려요. 물안개님께서도 와주셨고, 방송 애청자인 아들아 힘내 화이팅 남기셨고, 뉴 그레이스님 아침마다 잘 들으며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11주년 축하하고요. 저도 처음으로 글 남겨요 라고 우리 혜숙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022번님도 와주셨고 예소랑 지기님도 와주셨네요. 예. 어우 뭐 다 오늘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로 또 문자로 사연을 남기셨습니다. 두콩님도 운전하면서 듣는 샬씨 조금 힘든 아침이지만 힘을 얻어요.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예, 오늘 또 월요일

그리고 이제 해가, 그죠? 좀 이제 늦게 뜨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예. 한밤중인 것 같은데, 그 새벽 미명, 예.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여는 많은 분들, 예. 화이팅입니다. 요로코롬님께서도 와주셨고, 남편 출근하고 아이랑 같이 샬실 들으며 아침 엽니다. 평안과 활기를 얻고요. 아이 등교하고 공원 거닐면서 샬실 들을 때가 제일 하루 중 행복,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하루 24시간 중에 나만의 어떤 최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한 10분, 뭐 20분 산책하면서 듣는 샬시. 아, 요거는 포기 못하지. 아, 그렇게 또 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월님도 와주셨고. 아이가 찬양을 많이 알아요. 덕분에. 감사해요. 라고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우리 바다님, 정정희님. 예. 5284번님도 청주에서 듣는 열혈 애청자입니다. 늘 감사해요. 마음의 판자님, 아, 그리고 주말 지나면, 나 월요일에 샬시에 무슨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삶에 함께하게 되네요. 라고 고맙습니다. 아, 이제 일부분이 되었구나, 샬시가. 마음속에 진짜 친구. 우리 친구 만나면 무슨 일 있었는지 막 얘기하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썰을 풀고, 예, 맞장구도 치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서 되게 좋네. 예, 우린 그런 사이인 거죠. 질환지교. 우리 부부천재 다 이유가 있네 준비했고요. 히스킹덤 뮤직의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수아진 7608님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청하셔서 연주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심삼종님의 How Great Thou Art. 이것까지 세 곡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사람은 에노쉬, 곧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동시에 벤 아담, 즉 흙에서 나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새기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최근 네팔에서는 빙하호가 붕괴하며 발생한 가공할 홍수로 마을이 통째로 잠기고 수많은 이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집과 끊어진 다리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듯 지구촌 곳곳의 기후재앙은 만물을 깊이 신음하게 합니다. 그 신음의 자리에는 오늘도 편리함을 좇아 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손길도 어딘가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의 고백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온 세상을 가꾸고 돌볼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내가 쓰고 버리는 것 하나에도 그 사명을 기억하며 창조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김수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앞서 나무엔 시편 8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호성 목사님의 칼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온 이 세상을 가꾸고 또 돌볼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보탤 일은 없는지 잘 또 살펴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우리 감사해요님께서 11주년 축하합니다. 저도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아 자축사연 주셨네요. 축하합니다. 우리 김정민님. 토깽이님도 저희 둘째 아들도 생일인데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그래요. 아 우리 둘째 아들님도 생일 축하하고요. 올해부의 축복송 너의 발걸음 전합니다.

오래브 너의 발걸음 축복송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뭐 도착한 사연이 거의 뭐 천건이 조금 안 되는 엄청난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예. 생일맞이 뭐 덕분에 사연 플렉스를 오늘 이렇게 누려봤는데요. 내일부터 뭐 사연이 좀 급감하더라도 제가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감사해요님의 신청곡 시와 그림의 항해자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을 자신의 정원에서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무와 꽃을 심었는데요. 그가 머물던 지베르니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죠. 우리나라에도 지베르니 못지않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전남 진도의 운린 삼방이죠. 가보신 분

머문 곳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래서 더 감사한 하루가 되길 원하며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였던 허련은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당대 최고의 시와 그림을 남겼죠. 울림산방. 저도 가을에 한번 가고 싶다라고 올려놓은 마음속에 새겨놓은 곡입니다. 아, 곳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행 리스트에 이곳을 올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내 주변에 가을을 느끼는 또 감사를 더 느낄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승한 시편 알츠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제가

진도 얘기를 하니까 좋은 친구 209님은 멀리서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에스프레소님께서 오늘 조이포요 11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그저 들을 수 있음이 감사뿐입니다 하시면서 워킹에 기대 신청하셨거든요. 11주년 11살이잖아요. 11살이면 어떤 나이일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4학년. 혼자 밥도 차려 먹을 수 있는. 너무 이른가? 아니,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조이포유가 그런 변화를 다시금 갖는 11주년이 되길 바라면서 워킹의 기대에 함께합니다.

동지혜님의 신청곡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301장을 남궁송옥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로우즈님 여기는 하노이 스프렌도라입니다. 11주년 축하해요. 아, 그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잊지 않고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FA님이 울림산방 8월 15일에 세 번째로 갔었죠. 오, 갈 때마다

운치와 풍경이 정말 예뻤거든요. 미술관 전시 작품들, 또 소치허련님의 작품들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다시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손길 속에 묻어나온 그림들에 감동하고 공감하기도 했고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가고 싶어집니다. 수아진 7608님께서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이거는 뭔가요? 그 로마서 필사를 신청했다는 건 따님이 신청하신 거죠? 어제부터 했는데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함께 해주세요. 아, 그럼요. 우리가 응원해야죠. 따님, 끝까지 로마서 필사 성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길이 되신 주님을 스마일 50님이 신청하셨어요. 11주년 축하합니다라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신청하셨네요.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길이 되신 예수 그리고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레이나차님께서 조이포유 개국 11주년 축하합니다. 축축축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매일의 열심을 다한 성실함에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맞이할 조이포유의 나아갈 길 응원해요. 고맙습니다. 사실 뭐 10주년, 20주년 이렇게 뒤에 영자가 붙는다거나 오자가 붙어야지 뭔가 큰 잔치를 할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아유, 11주년은 뭐 그냥 지나가는 생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고 11주년의 의미를 담아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11년을 이렇게 걸어왔구나 돌아보게도 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11주년, 11년을 이렇게 잘 걸어온 것 같아서 더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Like You Love Me를 신청하셨어요. 타울 앤 웰스의 곡인데 당신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이 되는 곡입니다. Like You Love Me

그 목소리요. Mind, 그 목소리가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주죠. 내 마음에 구름들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태양을 빛나게 하는 건 당신이란 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군가요? 그런데도 당신이 나를 바라봐 주시다니요. 내 이름을 아신다고 생각하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난 만왕의 왕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구름들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태양을 빛나게 하는 건

내일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은 모두 헛된 시간입니다. 참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Like You Love Me, 타우런 엘스의 곡으로 들었고요. 이어지는 곡 주나와 나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Jesus Loves Me.

주나와 나, Jesus Loves Me였습니다. 직장에서 이어폰 착용하고 함께합니다. 유해피 보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리빈님, 맞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직장에 나가신다고 하셨죠. 퇴직한 지 2년 반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사무실에서 인사합니다. 위치도 그렇고 새로운 분들이 또 생겼지만 여전히 사무실의 배경음악은 조이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건강을 배려해 주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그곳의 느낌, 2년 반의 그 흐름, 시간의 변화, 어떤 것들이 바뀌어 있을지. 하지만 리빈님은 또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시리라 믿고 또 해오셨던 익숙한 것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게 리빈님께는 안정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응원하고 또 잘 해내실 거다. 예, 우리 조이후의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첫날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명가님께서 신청하신 주님의 손 걸어놨습니다. 송승현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예, 피보험님과 함께 운기장의 앨범에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들었습니다. 스라벨님, 시간이 바뀌고 자주 못 오는데 쉬는 날에 들어오면 그 자리 그대로 정원님과 또 당양도 가족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찬양을 통해 힘을 주는 당양도 사랑하고요. 또 힘을 주는 당양도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요. 예, 당양로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른 시간대에 할 때도 그랬고 가끔 예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사연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볼 때면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 오래전 그러니까 당양로 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부터 쭉 함께 하시는 분들 이름들이 보여요. 와, 아직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고마움과 또 뭉클함이 좀 있어요. 새로 오신 새싹님들도 반갑고 또 환영하지만 오래전부터 친구처럼 그렇게 걸어온 분들 오면 뭐랄까 정말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주이후유 걸어가는 이 길이 즐겁고 감사한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삼남매 아빠께서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 신청합니다. 따라 부를 수 있게 들려주세요 하신 네, 송정미의 목소리로 함께 들을까요?

주는 저산미트 백합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괜찮아요님 11살 생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관계자분들 너무 많이 애쓰심에 감사하고요.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듯 앞으로도 담쟁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물병고기님의 신청곡 말씀 앞에서 오늘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으면서 1부는 마무리할게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을 향한 노래, 여기 당신을 향한 노래.
1: 예지 너야, 내가 춤 추게 해줄게.

그래서 11주년이라 당신을 향한 노래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2부 첫 곡이고요. 창문의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마이카님, 저도 늘 따라다니며 조용히 잘 듣고 있어요. 11주년 축하하고요. 정원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평안함을 줍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희님께서 정미 언니도 보고 싶고

한웅재 목사님도 생각나고 11년 동안 함께했던 분들, 예, 안성진, 안 DJ도 생각이 나고 진 DJ였나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줬고 이렇게 주이후유라는 채널을 성장시켰죠. 오늘 또 목소리를 통해서 목소리로라도 들을 수 있으면 함께 2부에 채워볼게요. 반주자님, 샬롬 CCM의 활기참, 당향로의 차분한 공감의 시간, 사평로의 애교의 질책과 말씀이 힘이 되는 방송인데요. 정규 방송이 아님이 참 안타까운 일인이에요.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애니 김미라님도 조이포유 방송이 라디오를 타고 채널을 타고 흐르길 기도합니다. 아멘. 10주년 때 약간 그 뭐랄까 기대? 되리라는 믿음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은 다섯 개 지역 방송에서는 표준 FM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조이포유라는 채널 자체가 앱을 통해서 나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는 그리고 다른 또 방송에 나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앱을 통해서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죠.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CBS가 표준 FM, 음악 FM, 조이포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채널이 있고 조이포유만 앱을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 AM이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837. 그 AM이라는 채널이 지금도 살아는 있거든요. 우리가 쓰지를 않을 뿐이지. 워낙 단파, 그러니까 짧은 거리만 가게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표준 FM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데 그 방송, 그 AM이라는 채널을 그냥 저렇게 놔둘 것인가? 저걸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이포유를 그 AM에 실어보자. 이런 분위기여서 그때 살짝 이제 우리도 정규 방송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다시 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 어떤 채널이든 귀하게 쓰시려면 대신 조이포유라는 앱은 전 세계에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고센마음님도 미국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아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셨죠. 또 캐나다에서도 들으시죠. 뭐전 세계에서 들으시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쓰시려면 채널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입니다. 이곳까지 들을까요? 수아진 76081님의 신청곡 그리고 다빈치님의 신청곡입니다.

모은이불은 참 다행입니다 였습니다. 예랑마음님께서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자, 찬양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이포유 방송이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가족의 어려움 중에도 찬양으로 위로가 됐고요. 성경필사전 봉사를 갔다가 정원님 성경필사를 보게 됐는데 글씨가 예뻤고 은혜가 됐어요. 방송과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네, 다른 거 몰라도 글씨는 좀 쓰죠. 아, 말씀 적으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필사가 뭔가 한쪽에 감사로 내가 해야 할 일로 남아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이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이 다 하신다는 분들 보면 응원해드리고 아 나도 빨리 해야지 자극은 되는데 왜 이게 손이 안 가는지. 희지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이 주는 위로가 힘이 됩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네, 더 편안하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찬양이 주는 힘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랑마음님과 함께 들을게요. 광야를 지나며.

국수 먹다가 광야를 지나며 들으니까 그때 어려움이 생각나서 목이 메입니다. 주일부의 방송에서 듣다가 위로돼서 매일 들었던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간절히 나아갈게요. 예랑모함님. 네. 희지웰 광야를 지나며였고요. 구루터기님 병원 가는 길에 지금 듣고 계시대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김민정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현아인마음님은 애들 잘 때 우연치 않게 접한 레인보우예요. 10년이 지난 이젠 일할 때 듣는 배경음악이죠. 종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이렇게 곁에 놔주셔서 감사하죠. 자스미님이 조이포유 덕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잘 들어오지 못하지만 멀리서 생일 축하하고요. 감사한 주일 저녁. 아, 지금 거기는 주일 저녁이구나. 주님을 함께 찬양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항상 응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힘이 나요. 하니가 부르는 일상, 자스민님과 함께 들을게요.

인도네시아 순례길 첫날을 보내고 계신 이공구 목사님을 위해서 주아랑님이 신청하신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 오세광이 함께한 곡 함께 들었습니다. 약간의 흐림으로 펼쳐진 이곳은 세종이에요. 소일아님 계시고요. 마음의 합한자님께서 제가 정원님 목소리를 들은 지가 몇 년째인가요? 찾아올 때마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유람교회 윤하영 쌤 생일입니다. 공부하며 교회에서 바이올린으로 예배 봉사하는 믿음이 예쁜 가정이에요 하신 윤하영 선생님의 생일 축하하며 이 곡 띄워드립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아마 녹음해서 보내주실 텐데 아니 이렇게 모기 메인 소리를 해서 어떡해요. 누가 보면 사연 있는 줄 알겠어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요걸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람교회 윤하영 선생님 생일입니다. 공부하며 교회에서 바이올린으로 예배 봉사하고 정말 믿음이 예쁜 존경하는 가정인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생일 축하곡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셔서 예, 노아의 목소리로 오늘 이곡 들었습니다. 윤하영 선생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이포유와 생일이 같으세요. 에베네셀님께서 아프고 힘들 때또 기쁜 일 있을 때도 위로해 주시고요. 공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당양동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주이포유 11주년 축하하고 더 건강하고 은혜롭고 유익한 방송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과 함께 님도 오셨어요. 매일 좋은 찬양과 말씀, 기도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은 기도가 있고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시간이 될 때, 생각날 때 항상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님, 이제 11주년이 아니라 벌써 11주년이라는 느낌이에요. 당양로와 함께한 시간들 행복하고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아멘. 11주년이 된 주일포유, 3년이 된 사랑아오. 주일포유가 11년을 잘 지켜와준 덕분에 애청자가 될수 있었어요. 주일포유의 11번째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보라제비꽃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폴라리스님, 또 살랑살랑님도 주일포유 11주년 축하할 수 있어 감사한 오늘입니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렇게 좀 특별한 11주년을 맞을 수 있었고요. 12주년을 향해 또한 걸음 내딛는 중요한 날이 된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병희님이 얘기하셨지만 조이포유를 스쳐간 우리 DJ들도 생각이 나고요. 또 청취자분들 한분한 분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라는 걸 다시금 새기게 되고요. 또 이렇게 창밖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과 그런 세월의 흐름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신 분들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당양로에 특별히 또 같이 하는 협찬사가 있죠. 오늘은 11주년 맞아서 한번더 얘기하고 가야겠어요.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 드리고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셰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 드라이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범사의 감사님이 필사를 하시다가 어깨가 아파서 두달 쉬고 계시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회복되길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리님께서 앞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힘 주시고 기도를 외면치 않길, 않으시길, 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외면치 마소서. 절대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믿고요. 저희도 마리님의 기도에 힘 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611번님께서 교회 권사님 자제분 가족이 어제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셨는데 6살 아이도 함께 갔나 봐요. 열이 난다고 합니다. 8월 말에 열이 나서 다 나아서 다시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빨리 이제 나아야 아이한테 캄보디아 갈수 있어 했고 아이가 또 예, 그 얘기에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나았는데 다시 이제 캄보디아 가게 되면서 열이 나서 힘든가 봅니다. 열이 많이 난다고 기도 부탁하셨어요. 기도의 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열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잘 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한웅재 감사할 때내안 어딘가 불이 켜져 이곡 전해드립니다. 오늘 안성진 씨 목소리도 듣고 싶었고 노래는 없지만 박명규 DJ도 생각이 나고 네. 내일 12주년을 향한 첫 걸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 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는 독일인 게오르그 노이마르크라는 사람으로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잃지 않고 크게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621년 독일 랑겐살자에서 태어난 노이마르크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쾨닉스베르크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나 모든 돈을 털리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빈젠, 함부르크 등지를 전전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됐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 목사로 봉직하고 있던 옛 친구 니콜라우스 베커를 만났고 그의 주선으로 한 판사 가정의 가정교사가 됐습니다. 그는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생활도 안정이 되자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쾨닉스베르크 대학에 들어가 5년 동안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시문학에 뛰어난 재질과 성실함을 가졌던 노이마르크는 많은 사람의 선망을 받았고 바이마르의 빌헬름 2세 공작 눈에 들어 궁중 시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681년 60세가 된 노이마르크는 실명을 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단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 없이 매일을 즐겁고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그가 비록 관직에서 물러났을지라도 종신연금을 받는 특혜를 누렸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노이마르크가 처절한 방랑생활에서 벗어나 가정교사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이후에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감상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익스피어의 희곡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의심은 배신자다. 의심이 배신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요.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만든다는 뜻이죠. 살다 보면 시작보다 먼저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용기 그릇 이게 아니라 용기. 오늘은 의심보다요 한 걸음 먼저 믿음으로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에게 길은 열립니다. 주님이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첫 곡은 커피 소년 믿음. 네, 믿음. 이 노래 가사처럼 네, 그렇게 걸어가야죠. 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시작됐어요. 월요일이에요. 제가 오늘 좀 진짜 어제 좀 피곤한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차로도 갔다 오느라고 어제 집에 오니까 1시? 새벽 1시 조금 전이었는데 방송국에 차가 두고 토요일 날 움직여서 두 번의 집회를 했는데 뭐 그 1시간 반 두 번 했는데 중간이 또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요. 네. 기차도 없어서 늦은 기차 타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눈을 못 뜨겠네요. 그래서 이제 입을 뜨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나눔님, 화천은 해가 좀 떴나요? 예쁘고 좋은 날이라고 하셔서 예쁘고 좋은 날이면 화창한 날 아닐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송유영 집사님, 며칠 동안 결석해 손 들고 있을 게 계세요. 그렇게 좀 계세요. 노석봉님, 식전 출첵 이거지. 이거예요. 식전 출첵, 선출 후식 같은 말이잖아. 뭐 밥을 주문을 해놨어도 지금 아 맞아 인사해야지, 단장님이랑 인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달려오셔서 함께 인사해 주세요. 샵 7957 모바일 문자 만나루 인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개편 회의하면서 놀란 건 분명히 5년 전에 데이터는 사람이 몇 명이 드는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5년 전, 6년 전 그거밖에 안 됐는데 지금 듣고 있는 숫자가 그때보다 두 배가 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톡 알리가 한게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집회 가서 늘 하지만 여러분의 카톡 알리기는 주이포유 5만 명, 10만 명 시대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카톡 알리기 해주세요. 예,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을 누르고 개인이나 여러 채팅방에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보내면 안 되니까 밑에다 이 방송이 얼마나 좋은지, 네, 왜 러브 하는지, 왜 라이크 하는지, 왜 포링인 러브 하는지, 네,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걸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화면에. 카톡 보낸 거하고 글자 보낸 거, 그다음에 카톡 양쪽 귀에 눌러서 전화기 눌러서 캡처해서요. 캡처한 사진은 사진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문자 메시지 전송란에 와서 받는 사람 이름을 제 이름이나 사평도 말고 샵 7997, 샵 7997로 해서 사진 보내주신 분에게 저희가 또 메가 커피 보내드립니다. 마, 좋은 걸못 보내드리지만 메가 커피 안엔 이미 34평 아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예, 오늘 11주년 축하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실바람쥐님, 올해가 딱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앞으로 한 31년은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축하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함께했던 여러분의 고마움의 메시지, 네, 축하, 네, 두 글자라도 오늘 쫙한 500명 왔으면 좋겠다.

포도나무. 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고 맛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어요. CBS 왕할머니라고 스스로 최 여사님 언제나 참 열심히 함께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간혹 교회 사람들이 저희 부위 전도하네요. 오, 교회 사람들이요? 좋다. 좋아요. 그래도 저는 솔직히 회의할 때 이만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그래도 아직 5만 명 만드는 일에 우리 좀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카톡 알리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짜 꼭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연을 올려야 될 게 추석입니다. 추석. 네, 추석의 추억들. 그리고 추석의 에피소드들 추석에 네,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이틀 동안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늘 올려주셔야 돼요. 오늘 올려주셔서 네, 두 분에게는 우리 베토벤님이 드리는 어묵, 예, 어묵 세트입니다. 거지 세트 드리고 또 나머지 채택된 분들에게도요. 예, 저희가 또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추석.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추석 두 글자는 꼭 써주셔야 제가 이거 보다가 추석인지 추어라고 그러는 건지 이게 오늘 내용인지 추석 내용인지 모르니까요. 가로 열고 추석 닫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윷놀이할 때 에피소드, 화장실 에피소드, 과식 에피소드, 뭐 오고 가는 길에 네 차 막힘으로 인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또 뭐 예수 열심히 믿고 있지만 제사 지내는 일, 가족도 섬기다가 일어났던 일, 눈물, 콧물 찡한 일들 여러분 지금부터 가로 열고 추석 써주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 알리기 예,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한 명 하려고요. 맑은 정수기님 앞으로 31년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31년 동안 우리 함께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최 여사님의 같은 교회 성도들이 먼저 조이후이 들으라고 했다는 건 아니에요. 야 최고 참을 몰라보고. 김문옥님이 어제 청주 중부 명성교회 조이후이 콘서트 동방현주 같이 걸어가기 오셨었어요. 너무 반갑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야 좋다. 네 가서 인사도 하시고 조이후이 오시 왔을 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또 알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자 김대환입니다. 은혜 아니면 그리고 오벳이에요.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러분 자 진짜 열나 카톡 알리기 열나 카톡 알리기 그리고 진짜 많이 많이 추석 이야기 지금부터 써 보내주세요.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쓰실 수 있습니다.

네, 향기로운 나무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같이 듣고 왔습니다. 추석 사연이 많이 올라오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에피소드라는 거는 실은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채택이 되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진 얘기들이 나올 때 더 이제 채택돼서 방송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지냈어요 하는 글보단 어떤 상황들 좀 더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네. 그 방송이 더 즐겁고 예측을 더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때 형이랑 뭐 사러 갔다가 뭐 이렇게 됐는데 또 떨어뜨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거 털어서 먹자. 막 나갔는데 아무튼 뭐 그런 약간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것들을 좀 기억해내서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추억도 그냥 할머니와 너무 좋았던 예배드렸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하면 물론 그 추억 너무 좋지만 이제 방송으로 할 땐 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사건 사고 물론 그런 걸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방송에 내기 좋고 또 듣기도 좋을 것 같아서 뭐 다양한 사연이 필요하지만 그런 에피소드가 없어서 네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슬님이 저는 오늘 헬스장 운동 일찍 다녀왔네요. 갑자기 다이어트 운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고 결정 내려서 야 이제 결정했으니까 뭐 처음에 열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잖아요. 진짜 다이어트나 모든 실력은 꾸준히 해서 나오는 거니까 꾸준히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출근길에 예배 시간이라고 만수로님 아 오늘도 행복한 멋진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3022번님은 팔순 넘으신 엄마 모시고 5남매가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 왔어요. 처음으로요? 야 오늘 제주도 날씨가 정말 최고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어머니에게 예, 좋은 추억이 되고 평생 가슴에 남겠네요. 여러분에게도 많이 많이 즐기시고 많이 많이 예, 머리에 담아오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오세요. 네. 찬양들 좋은 찬양들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신영경 권사님은 조이포의 두돌 콘서트부터 시작되셨군요. 저희와의 만남이. 아, 그렇군요. 참 정말 오래되셨고 늘 변함없으세요. 참 좋으세요. 단 한 사람님 반갑습니다. 파이팅. 소향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카톡 알리기도 계속 해주세요. 저 했어요.

0: 모르겠네.
1: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소양 20살 때 목소리네요. 이제 뭐 40이 넘어가서 40 중반 됐을 거예요. 그죠? 와. 후반 됐을지도 모르겠다. 참 세상이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예, 정말 빠르다는 걸 또 우리 서혜정 님도 저희 후에 1주년 기념 공연 후에 이거는 저기 조그만 데서 했지 않았어요? 홍대인가 어딘가? 단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후 10년이 지났네요. 참 시간이. 예, 11주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서혜정님 그렇게 예 처음부터 함께 하셨군요. 아, 오늘도 산책 중이신가요? 5792번님 저도 애청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송이길 바라며 하면서 오늘 신청곡 잘 들으셨죠? 예. 제 사진으로 뭐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예쁘게. 칭인혁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쌍꺼풀 없는 것 보냅니다 하면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5297번님. 제 느끼한 사진을 이렇게 느끼하지 않게 해가지고.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시작됐어요. 카톡 알리기 부탁드리고요. 추석 이틀 동안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가로 열고 추석 쓴 다음에 가로 다 닫고 그 다음에 써주셔야 됩니다. 추석

그때의 제가 어릴 때 기억들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쭉이 에피소드 어떤 상황들을 얘기해서 쭉 풀어주시면 더, 네, 방송도 듣는 분들도 더 즐겁고 또 추억도 더 새록새록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얘기들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근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아랑님 오늘 어르신 댁 텃밭에서 부추 뜯어서 부추 겉절이해서 먹으려고 준비합니다. 이야, 참, 주아랑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어른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참,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일 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정말 크리스천답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카톡 알리기도 좀 어서 좀, 예,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고 카톡방에 가서 알려주시고 조이포에 소개해 주신 다음에 캡처해서 문자 메시지 받는 곳에 그리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는 사람 이름에 샵 7997, 예, 샵7997 써주시고 그다음에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가 커피 보내드릴게요. 우리 열심히 해서 이렇게 늘었잖아요. 몇년 만에. 또 열심히 하다 보면 5만 명 되고 1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10만 명 되면 저는요 주파수도 줄것 같아요. 예, 조이포 이후로 그냥 라디오만 틀어서 쫙 나오는, 그리고 뭐 진짜 시상식도 가지 않을까요? 인터넷 라디오 최대 뭐 이런 거. 예. 아무튼 우리 열심히 카톡 관리 좀 합시다. 지미선 예수님처럼.

항해사, 항해자. 주님이 잡고 있으면 끄떡 없죠. 끄떡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추석. 예, 쓰일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네, 가로 열고 추석하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추석에 관한 에피소드 여러분 재밌는 것도 은혜스러운 것도 뭐 여러 가지 일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 알리기 여러분 전 이미 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사연 해주시면 네, 카톡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애청자 늘립시다 진짜. 늘립시다. 네. 항해자 신청하신 예랑맘님 주이포 11주년 축복합니다. 늘 사평론을 진행하시는 단장님이 계셔서 자주 못 들어도 단장님 방송 변함없이 들을 수 있어 고향집에 온 듯 편안하고 좋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네. 주이포의 방송 찬양 들으며 은혜가 되었고 우리 가정의 계획하심이 뭔지 멀지 기도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항해자 찬양을 듣게 되면서 위로가 되었고 쭉 써주셨어요. 태교하며 듣던 딸이 11살이라고. 그때 진짜 특히 그 당시에 태어난 뭐 임신 중이시고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네. 그분도 그 당시에 그랬고 참. 많았습니다. 우리 번개팅에서 만나기도 했었고 참 그렇습니다. 그때 진행자들이 지금 그때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이제 또 새로운 우리 아나운서들 너무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또 응원이 더 필요합니다. 저도 매일 주와 함께 보내드리고 좋은 영이죠. 2부에서 만날게요. 매일.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이포유의 11번째 개국 기념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방송을 위해 헌신하는 경영진과 PD, 작가, 아나운서, 기술진 등 모든 스태프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미래의 모든 걸음도 주님께 맡겨오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방송국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오늘의 기도는 송미영 집사님이 보내주신 기도문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11주년이에요. 네. 축하의 글들 너무 감사해요. 이은주님, 하얀 손수건님도 너무 감사하고, 목감기가 오셨어요? 아니, 얼마나 안 좋은데 반차를 또 내셨나요? 아이고,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랑맘님이요. 저희 후회 방송에 늘 감사하고 끊이지 않고 다음 세대가 자라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응원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그리고 진짜 조이풀 들으면 본질의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고요. 찬양 중에 하나님 구하시니까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끌어주시고 기류를 만드시고 그냥 노래대로 찬양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 되겠죠 뭐. 이게 결국 이루어지는 건 믿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이루어질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힙시다. 네? 깊이를 깊게 파고 넓게 넓혀서 예.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맛보는, 경험하는 늘 일상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총님 축하 축하. 목사님 비록 스텝 모든 분들 건행 건승 화이팅 굿데이. 은총님 힘이 빡 나는데요 갑자기. 자, 추석 가로 열고 추석을 꼭 써주세요. 그래야 구분하기 좋거든요. 가로를 하고 추석을 써주시면 찾기가 딱 좋으니까. 네. 아, 신길교회 굿데이님 오셨었군요. 그렇죠. 4주년 때요. 근데 벌써 11주년이에요. 그게 7년이나 된 거예요. 허, 세상에, 세상에. 이 코로나가 더 날짜를 이게 진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허, 그게 4주년 때인데 11주년. 세상에. 격렬하게 온맘 다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얀고래님. 11주년 공연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장소, 출연진, 예산, 제가 모든 걸 다 담당해야 돼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자, 카톡 알리기 부탁드립니다.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눌러서 카톡방으로 가서 알려주시고 캡처해서 샵 7997 모바일 문자에 받는 사람 이름 써주시고 네, 들어와 주세요. 자, 추석 사연.

아멘. 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름다운 나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가 일하시네까지 듣고 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자, 11주년을 맞이한 네, 저희 포유이네요. 그동안 여러분이 없었으면 이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 이어가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조이포유가 너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CBS에 후원하는 일을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CBS에 후원하신다면 제 경험상 하나님 이름을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 물질의 축복은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한 달에 한번 참아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불편이죠. 큰 불편도 아니에요. 뭐 선교지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한 달에 한번 친구와 밥 먹자. 야, 밥 먹고 내가 살게. 이거 한 번만 참으면 되고 커피 마시고 싶은 거 일주일에 한두 잔 참으면 한 달에 만 원, 이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한번 주십시오.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분들 시작은 해봐야 하나님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경험할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시작 안 하면 축복을 아예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야 축복이라고 성경이 계속 써 있어요. 나누어야. 그리고 다 의인에게 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물질을 쓴 자들이 예,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기도, 물질을 받는 축복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결국 주인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 말에 공감이 되시면 아, 그 다음에 아, 요즘 힘들어 두 번째 오는 건 그냥 던져버리시고요. 지금 02-2650

예. 7004로 전화 주십시오.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전화 받을 거고요. 같이 동역자가 되고요. 기도해 드릴 겁니다. 네. 큰 결단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만 원, 이만 원이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진짜 한 세 끼 밥 먹는 일이 힘드신 분들이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한번 동참해 주셔도 너무 여러분 기쁨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CBS에 또 3만 원 늘려서 15만 원이 됐습니다. 올해 3만 원 또 늘렸거든요. 거기 이제 전주 CBS로, 전북 CBS로 보내고 있고요. 또 이제 전국을 돌면서 또 늘려가야죠. 네. 저는 그냥 나눠도, 나눴는데 모자르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 또 살아가네. 그러면 계속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제 인생은. 한번 저같이 해보세요. 진짜 행복합니다. 하늘땅별님, 첫 출첵 매일 들었어요. 근데 첫 출첵이세요? 목사님의 들어와 들어와가 귀에 울려서 점심시간 꼭 들었습니다. 11주년 축하 축하 100세까지 들어와 들어와 해주세요 하셨는데 그럼 이거 못 듣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요? 안타깝다. 일찍 말씀드릴 걸. 첫 출첵인데 듣고 계셨다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혹시 또 제가 이게 소심이에요. 엄청 소심해요 또. 아유 점심시간만 듣는 분들은 지금 늦은 거잖아요 제가. 아유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리빈님 방송 마치고 식사하시니 먼저 먹고 와서 송구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긴데 먹는 건 빠르네요. 맞아 진짜. 대기 한 30분 40분 하고 먹는 거 50분. 직장인들은 특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비지찌개 완전 맛있네요. 옛날에 두부집에 가면 비지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건데 봉다리 하나 싸서 주잖아요. 지금 비지찌개 하나에 만 몇천 원이에요. 와 진짜 비싼 데 가면 만 몇천 원이에요. 자 이유나 이 땅은 아침 나의 간절한 들으면서 가로 열고 추석 가로 닫고 여러분의 추석 에피소드 보내주시고요. 카톡 알리기 제 사진 밑에 가셔서 해주세요.

놓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이곡 어때?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들고 다닌다. 오진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은빛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갈 길 멀어오는 철부지새야 나의 피리 소리를 들으려무나 일일이 삐일일이. 야,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불면서 언제나 웃는 멋쟁이. 산이 높아 우는 철부지 구름아 나의 피리 소리를 들으려무나. 저는요 이 가사를 보면서 그냥 이게 찬양 사역하는 내 삶이 아닌가 싶었어요. 다른 게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가 완전한 즐거움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고 많이 가져지고 이런 게 크게 제 삶에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걸 변화를 시켜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법 같은 것도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노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웃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언제나 웃는 멋쟁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면 주님을 여전히 찾고 그분을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멋지게 남들은 뭐 그렇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웃어? 이런 얘기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예? 그거면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오늘 송창식의 나는 피리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곡 어때입니다.

네, 언제나 웃는 멋쟁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언제나 웃고, 예, 주어진 환경에 울 수 있지만 울음은 뚝 금방 끝이고 다시 주님이 생각나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베토벤님이 어묵 관계의 일을 하냐고 물어보시.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건축 쪽에 감리사 일을 하시는데 그냥 늘 즐겨 드시는 거를 그냥 선물해 주고 싶다는 이 따뜻한 마음에 네. 어묵 두 분에게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묵을 커피 마시듯이 하시고 커피를 어묵 먹듯이 하시면 뭐 차이가 없지 않을까. 0491번님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 끊질 못하고 줄여서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줄어들면 그냥 끊어버리는데 예, 제 말 공감이 되시면 저는 진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당연히 조이프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기도도 더 오게 돼 있으니까요. 02-2650-7004 전화하셔서 조이프유 듣다가 단장님이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자고 해서 전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아마 전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찬스리님 방금 들어와서 오늘이 조이프 11주년인가요? 저는 오늘이 48살 생일. 이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조이프 의원 생일이 같으시군요. 그 삼촌 이모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모 저희는 11살이에요. 여지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태어나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신랑에게 카톡 알리기 때 129번이 답장도 왔다고. 주야간 근무하는데 회사의 일이 줄어들어 한 달은 야간 근무보다 주간 근무를 더 했습니다. 사실 주간 근무가 좋거든요. 그렇지만 회사의 일이 줄었다니 걱정돼 기도하는데 이번 주는 야간 근무를 하네요. 대표님도 크리스찬인데. 믿음의 기업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한다님이 큰아이 뱃속에 있을 때인 2015년 시범 방송부터 듣게 되었는데 이젠 그 아이가 11살. 차, 변함없이 가정의 배경음악이 되고 큰 힘이 되어준. 정말 정말 아이들 다 잘 자라고 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아이들 너무너무 생각나네요. 여러분 우리 카톡관리도 열심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해주시고요. 추석 가로 열고 추석 닫 가로 열고 추석 가로 닫고 한 다음에 추석에 관한 여러분이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좀 올려주시고 은혜스러운 일도 좋고요. 정말 웃다가 쓰러지고 눈물 나는 사연도 좋으니까 보내주세요. 자 쉬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위의 집.

사랑 이야기 하늘 위의 집. 시간이 다 됐네. 오늘 어묵 이벤트 추석 사연 중에 두 분을 뽑았습니다. 아주 공정한 심사 결과 0491번님 8776번님 두 분에게 네 어묵이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카톡 알리기 오늘 해주신 분 11297430-0003-0766-3738-1129 아, 1129번님은, 네, 더, 한 번 더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또 다섯 분에게는요, 저희가 메가 커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올 테니까요. 여러분 내일 만나서 둘이 주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가슴 뜨겁게 하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 네,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여러 곳으로 파송합니다. 내일 만나요. I love you.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내가 오래된 물건을 단순한 물건 자체로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시간 여행의 축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야말로 곧 벼룩시장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정도로 치부되겠지만 그곳은 분명 서로 다른 시간의 축이 만드는 타임캡슐 같은 공간이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우리 특성한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자 조이포유가 방송을 시작한 지 1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의미 있는 한마디로 시작해 볼게요. 미국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있어요. 남가주 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치던 그는 어느 날부터 사랑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사랑을 학문으로 가르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의 강의는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닥터 러브, 사랑의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삶이다. 사랑을 놓치면 삶을 놓치는 것이다. 사랑을 놓치면 삶을 놓친다는 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후, 이번 주만큼은 사랑을 놓치지 않는 날들이 되면 좋겠고요. 조이포유도 사랑을 놓지 않고 사랑을 담은 찬양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찬송가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윤학원 코랄의 찬양이고요. 그 사랑 얼마나, 김승미의 목소리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조성은 곡 그 사랑, 로마연합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윤학원 코랄의 찬양으로 그 사랑 얼마나 김승미의 곡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황동현님, 김숙희님, 멋쟁이님, 배상진님, 김선주님, 태연님, 이은주님, 고윤희님, 민민하하님, 하하호호님, 파리가제트님, 은하수구수로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조이포유 11주년 된다고 이렇게 또 축하 사연들을 보내주시고 계셔요. 마라나타님이 조이포유 11주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혜숙님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 11주년 축하드린다고 보내주셨고, 제키리님도 사랑과 은혜로 축하 축복합니다. 아, 로맨틱과 질투님이 조이포요 생일 축하 축하해 하셨어요. 벌써 11주년이라니요 하셨네요. 아, 코스모스님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조이포유 되길 기도합니다. 블루딱따구리님이 조이포유 벌써 함께한 지가 7년이 됐군요. 와, 모임 끝나고 들어가며 듣고 있어요. 김숙희님이 조이포유 11주년 축하, 함께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폴라리스님이 한 주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타카님은 햇살이 비추이는 곳곳마다 따뜻함과 감사함이 쬐어지고 있어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11주년 조이포유 한 자락을 감사로 물들여 봅니다. 와우. 주영님도 조이포유 벌써 11주년이라니까 축하드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저는 토요일에 영동교회에서 사랑부 40주년 기념 경기도의 아침고요 수목원 가을 소풍 다녀왔습니다. 남겨주셨네요. 아, 이렇게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조이포유가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11주년 맞아서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들도 많이 마련했으니까요. 조이포유와 함께한 시간들, 또 추억들, 조이포유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축하의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가나의 민요 선율에 톰 콜빈이 가사를 붙여 섬김과 이웃사랑을 노래하는 합창곡 예수 예수 Fill Us With Your Love.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홉 퍼블리싱 콰이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 전해드려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당신에게서 받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친구들의 발 앞에 무릎 꿇으사 조용히 그들의 발을 씻기시니 친구를 종처럼 섬기시는 주님이시네. 사랑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종처럼 섬기게 하니 이것이 당신과 함께 사는 길이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르네상스 시대 영국 작곡가 토마스 탈리스의 성가 If He Loved Me,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테네브레 합창단의 연주로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김두환 곡 서로 사랑하자, 안희찬의 트럼펫 연주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예수, 예수, fill us with your love. 호프 퍼블리싱 콰이어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토마스 탈리스의 성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If we love me, 테네블의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김두환 곡 서로 사랑하자, 안희찬의 트럼펫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사무치고 진실하심은 공중에 미치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3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 제인이었고요.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양으로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강중현의 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조이포유 11주년이 되어서 여러분의 축하사연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요. 배상진님, 홍해다방님, 요셉과 다니엘님, 보라미님 함께하고 계시고 3.1절님이 해피버스데이 투유 조이포유 남겨주셨습니다.

주셨어요. To you, joy for you. 오, 좋은데요. 복댕이님이 이 방송에서 시편 필사 같이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들어요. 지금 이 4시 찬양도 물론 좋고요 하셨습니다. 신형규님이 9년을 함께하네요. 조이 포유 영원하소서. 보혜사님은 11주년 축하합니다. 예전에 이강민 아나운서 방송으로 처음 알았었어요 하셨네요. 그때부터 아셨다면 좀 됐네요. 예. 이은주님이 벌써 11주년이라니 우와 실감이 안 나요. 은하수 구스록님은 저에게 있어서 조이포유는 내 삶의 큰 힘이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말씀이에요. 삶의 아름다운 향기고요. 아로하님은 아나운서분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이 나요. 전에 제가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박명규 아나운서님 방송 들을 땐 참 힘이 났습니다. 쭉 들었는데 벌써 11년이라니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방송 들을 때도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방송 쭉 진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진 아나운서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줌바하는 최권사님은 저는 조이포유 들은 지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직장 그만두고 기간제 근무까지 마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애청하고 있습니다. 조이포유 들으며 힘들 때마다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도 깊이 경험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려 라디오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아, 반려 라디오 좋은데요. 배상진 님이 조이포유 들으며 제 자랑은 아니고 실수담 얘기해보고 싶어요. 2020년 아르바이트 근무 시절 그래도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때 이모티콘 너무 남발해가지고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아 시험 붙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이모티콘으로 축하해주세요 합격했어요 막 이러셨군요. 표고님은 귀농에서 버섯 재배하며 늘 함께한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일하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감사해요. 표고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표고버섯을 재배하시나 봅니다. 코스모스님이 조이포유는 저의 버스 운전하는데 평안하게 함께해준 소중한 제 친구입니다. 예전에 시내버스 운전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 틀어놓고 운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승객분이 왜 이런 걸 틀어놓냐며 한 소리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앞으로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방송, 복음 전하는 방송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님이 1년 전만 해도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청할 수 있었는데 사평로 진행하시는 최인영 목사님이 깨톡으로 조이포유 접하며 찬양으로 치유했어요. 지금은 수면제 복용 안 해도 단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마라나타님 늘 애청해 주시는 건 알았지만 이런 간증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잘 됐네요. 무장해제님이 조이포유는 제 삶의 배경음악입니다. 아침 7시 40분부터 저녁 9시까지 때론 참여하고 또 때론 크게 찬양을 같이 부르고 혼자 춤을 춥니다. 근무 여건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마음껏 함께해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도 11주년 축하한다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축하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다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꽤 많이 뽑는다고 뽑아봤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아타카님, 아루아님, 하종님, 마라나타님, 코스모스님, 은하수 구스롱님, 유순봉님, 표고님, 최세진님께 제가 몇 분이나 뽑았죠? 와, 9분이나 뽑았네요. 9분께 오늘 조이포유 1주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무장해제님이 보내주신 곡 홍승관의 천국의 춤.

오늘 끝곡은 소마트리오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연주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고요. 감정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따뜻할 때, 여유가 생길 때 사랑하겠다고요. 그런데요, 태도는 다릅니다. 기분이 별로여도, 피곤해도, 마음이 닫혀 있어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월요일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한 주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치고 버거운 마음이 앞서는 날이죠.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말합니다. 바로 그런 날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세상을 향해 마음을 조금 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마디 건네는 것. 그 작은 태도가 오늘 하루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을 놓치지 않는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1: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도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중에서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보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 에녹이라는 그 정말 너무나 기념비적인 그분의 또 아들이고 또 방주를 지은 노아의 또 할아버지고 그 중간에 계신 이 정말 놀라운 위치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1: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위는 누구요, 그 누기는 누구요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이 그 올라가다 보면 짠 하고 나오는데 나이를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담은 930세, 예, 노아는 950세, 오. 장장 무드셀라는 969세. 거의 천사를 거의 살았어요. 100세 시대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 그죠.
3: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 목사님 생각해 보셨나요? 네.
4: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연수는 새발의 피다.
1: 그거. 네.
5: 제가 유튜브 하잖아요.
1: 네.
5: 근데 토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상담 같은 걸 해요.
1: 네.
5: 근데 학생이, 중학생이 천당에 가면 죽지 않는다면요, 영원히. 무섭대. 영원히 사는 거 꼭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건 무서운 건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하나도 안 무섭다면서 그렇게 했는데, 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아유, 좀 무섭지 뭐.
2: 네.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오늘 만나볼 거고요. 네. 안호성 선생님.
6: 뭐, 세상에 만연한 죄들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에녹이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뭐 구체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아버지, 그의 삶을 보았을 거고, 또 그 반면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가장 오래 보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2: 네. 근데 무드셀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오늘 목사님들 설교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준비하시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현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4: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창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 뜻도 있고, 또 이 샬라흐의, 이 샬라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신의 이름인데,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서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샬라흐의 사람이라는 식으로 푼다면 먼저는 에녹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녹이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65세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녹도 우리는 자주 365라는 것을 1년으로 환치를 해가지고 365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만약 이 아들의 이름이 원래 샬라흐의 신의 이름이었다면, 이 에녹도 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기 전에 신앙을 갖지 않았다가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신앙을 새롭게 갖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전에 신앙을 갖고 있다가도 자녀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에녹이 살던 시대, 무드셀라가 살던 시대는 창세기 6장 1, 2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에녹처럼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가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에녹은 적어도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방신의 이름인 샬라흐의 사람이라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기가 있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지도 않고 아빠인 에녹은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정말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부모가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아빠는 이 에녹 자신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까지 이르는 긴 여정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무드셀라도 그 이름의 뜻을 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같은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빠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머두셀라의 좋은 점이 뭐냐고 물으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면에서 여기에 수많은 죄인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이 인류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쓰임받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머두셀라는 969살을 살았는데 1세기를 10번이나 산 어마어마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함 앞에서는 인간이 천년을 살아도 너무 그 날은 짧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원을 사모할 때 우리는 200살만 살아도 1000살만 살아도 영원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런 점에서 이 머두셀라가 우리에게는 천년도 채우지 못할 만큼의 인간을 이렇게 나이로 인하여 경외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감을 가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머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니다 이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두셀라의 장수와 에녹의 동행을 좀 비교해 본다면 성경은 이 에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머두셀라의 장수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수사회에 이미 들었었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100살 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을 꿈꾸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머두셀라에 비하여서 에녹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 세상에서 동행을 할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주님에 의하여서 재림의 날에는 더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장수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머두셀라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아처럼 또 에녹처럼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이보다도 매일매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제가 성경 한 곳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제가 이 올폰에서 머두셀라를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당황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나 했더니 80년 5월 달에 받았더라고요. 5월 6일 날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야 43년 그렇죠?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올폰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안 했을 거예요. 했을 리가 없지. 뭐 없는데 뭐.
2: 죄송하네요.
1: 뭐 어떻게 소개를 해요. 우리 올폰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죽는 게 무서운가 안 죽는 게 무서운가.

0: 안 죽는 게 무섭죠. 이 땅에서는 천국엔 영원이니까 거기서는 안 죽는 게 복이지만 여기서는 안 죽는 게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무드셀라 생각도 안 했지만 그 우리 그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969년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걸 부러워하겠어요? 그 969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969년을 살았는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참, 참 불행한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쓴 바울의 편지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쓰는 분은 예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편지 내용이 누군가 하면 나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너 김동화 알아? 김동화 이렇게 살았어. 걔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야 너도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냐. 이러면 하루를 살다 죽어도 좋은 거 아닐까. 이제 70년 조금 더 살았는데 70여 년도 짧은 삶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부끄러운 얘기도 있고 수치스러운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평생 예수 믿고 살았으면 그래도 몇 줄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에게인가 말씀하고 싶은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스토리가 없는 삶은 천년을 살아도 만년을 살아도 하루 산 것만 못하고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말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돈 많은 거 좋지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아요. 그렇지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이지. 오래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이지.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자주 얘기했지만 내 삶이 짧아졌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당황했지만 금방 정신 차렸어요.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짧아졌으니까 잘 살아야지. 그래서 무드셀라를 보면서 저보러 설교하라면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오래 살기를 꿈꾸기보다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잘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뷰티풀 랜딩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하강 중이니까 예쁘게 착륙해야지, 예쁘게 죽어야지. 그래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그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무드셀라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삶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되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꿈꾸기보다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지 되는 삶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도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표지 내면 무드셀라 쓰면 무든지 무든지 헷갈리는 사람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그 이름 여기저기다 갖다 붙이고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1960년대 생명공학 이렇게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려고 이제 초파리 연구를 하는데 일반적인 초파리보다 무려 수명이 한 50% 연장된 일반적으로 초파리가 60일 살잖아요. 그런데 한 100일 넘게 사는 아주 슈퍼 초파리를 발견했는데 그 인자 돌연변이가 무드셀라 돌연변이 무드셀라 초파리야. 뭐 이런 식이죠. 장수의 아이콘으로 무드셀라가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쓰인다고요. 근데 이런 건 제가 이해해. 왜 그 이름 갖다 붙였는지 충분히 인과관계가 설명이 돼. 그런데 심리학 가운데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무드셀라 샌드롬. 그러니까 이게 병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원인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증후군이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무드셀라 증후군인데 그 증후군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 가운데 좀 불편하고 부끄럽고 좀 이게

0: 싫었던 기억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좋았던,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기억들만을 선별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약간의 도피 심리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수많은 이름 가운데 회필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굳이 그 증후군에 갖다 붙였을까? 제가 많은 심리학자들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걸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서로 간에 내가 추정한 거예요, 그냥. 네네. 그렇게 살면 오래는 살 같더라고. 얼마 정신 건강이 좋겠어요. 좋았던 것만 행복한 것에 취해 살면. 근데 저는 무드살라 증후군에 빠져 살면 우리의 육의 건강은 장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과 신앙은 다 죽지 않겠는가. 뭐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경중의 차이가 있지 대부분 영적 무드살라 증후군 환자들이에요. 교회들도 그렇고 자꾸 과거를 회귀하며 과거를 추억하며 우리 옛날 과거의 부흥, 과거의 전성기, 과거의 뜨거웠던 혹은 내 개인적 신앙 가운데 과거 첫사랑의 그 뜨거움 이것만을 기억한 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도 뭔가 자신의 삶이 여전히 그렇게 뜨거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신부처럼 사랑하고 질투할 만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 가장 가슴에 못을 박으며 과거형이 돼버린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 말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무드셀라 같은, 영적 무드셀라 증후군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무드셀라는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 하나님과의. 그 오랜 시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추억 쪼가리가 하나도 없이, 아, 그 100년 산 인생들도 다윗 보세요, 모세 보세요, 막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신구약 전반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불행한 거예요. 드러낼 게 없는 인생.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뭔가 설명하려면 자기 이름으로는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아, 있잖아, 왜. 에녹 아들. 에? 네가 에녹 아들이야? 거 있잖아, 저분이
1: 노아,
0: 노아 할아버지래요.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셔요. 불행한 거죠. 자기 인생 무드셀라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생에 족족이 있고 스토리가 있었어야죠. 이건 실패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살 살았잖아요. 그럼 노아의 할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김동호 사님 손주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사랑하시는데 그 첫 손주 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노아를 딱 알았, 첫 손주잖아, 노아가. 노아를 안았을 때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나요?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살이에요. 그 라멕이 첫 아들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예요. 그러면 첫 손주를 안았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0 축소하기 182. 369살. 그럼 그 깐난쟁이 노아가 응애응애 태어나서 그 노아가 600살 되던 해 홍수로 심판해서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이 다 심판당에 멸해하셨어요. 그러면 369살에 손주를 안았어요, 노아를. 노아가 600살 되던 해 홍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럼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살이에요. 에녹의 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너무 이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큼 기뻐하셨던 아들의 그 귀한 에녹의 아들이 이런 죄악과 범죄된 세상에 전혀 구별되지 않은 채 거룩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연장시켜준 그 삶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천년에 이른 건 아닐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후서 3장 8, 9,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처럼, 우리 천년이란 기회를 하루처럼 기다려줄 수 있지만 또 천년을 하루처럼 종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예,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긴 하니 더디다고 조롱한 이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의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내시며 천년을 기다려주신 건 아닐까. 오늘 무드셀라처럼 하나님의 길고 긴 사랑의 기다림을 그냥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또 영적 무드셀라 증후군에 빠져서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오늘 내 신앙인 줄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더욱 뜨겁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영적 무드셀라 증후군에 빠져있는 환자는 아니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전진하는 아름다운 현재형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올포원의 주제를 잡을 때 무드셀라를 잡는다고 해서 어쩌려고 그러냐 걱정을 사실 했었는데요. 행감 안에서 이 많은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

0: 했습니다. 무드셀라가 살았던 시대와도 거쳐갔던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더욱 넓은 시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의 승천도 보았고 또 라멕이 낳은 노안의 식구들이 정말 그냥 그 오랜 기간 땀 흘리면서 방주를 짓는 모습도 계속 지켜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정말 생생하게 다 경험한 인물인데 우리 목사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어려워하신 것처럼 한 줄로 그냥 그 인생을 축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굳이 한 줄로만 이렇게 기록하셨을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각자의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2: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거의 다 한 줄인 것 같아요. 노아나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네. 그러니까 그걸 원역사라고 할 때 원역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출생과 죽음,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폄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출생과 죽음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였어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 긴장, 요 균형을 좀 잘 잡는 것이 우리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 저는 결혼하여 아이 낳기 전에는 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동학교 교육전도사하고 청년부부터 다녔거든. 네. 우리 청년들이 나를 놀려먹었어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개소리 하셨더라. 하도 개소리 많이 해가지고 또 개소리 하셨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 개소리가 언제 끝쳤는가 하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아이 얘기를 받겠죠. 우리 아들 이름들은 언제 사라졌나 손주 나면서 손녀딸 놓고 우리 미니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미국 우리 손녀딸이 미국에 있을 때 마트에 이렇게 손잡고 갔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얘가 그 유명한 미니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자식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돈 내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손주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나 김 목사님 그 얘기 오늘 참 정말 그렇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욕심은 하나님이 내 얘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골탕은 되게 먹었지 욥이. 네. 그렇지만은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아이 그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4: 저는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음을 준비하거나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더라고. 아니 고작 100년 사는 인생도 이 모양인데 1000년쯤 살았으면 아마 자기는 죽음하고는 상관없이 아마 이렇게 사고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들 보고 노아가 방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걸 들었을 건데도 그는 그냥 아직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그냥 돌이키지 못한 채 그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이 악했다고 하나님 분명히 기록하셨고 그 중에서 노아를 선택해서 다시 희망의 그루터기처럼 다시 이제 하나님 역사를 써 내려가실 때 그는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자꾸 이렇게 내일 하지 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약간 무드셀라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와 한 해가 당연하듯 여기며 또 하루를 무드셀라처럼 그 축소판이지 뭐 똑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좀 우리 반면교사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하나님께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 마음은 욕심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만큼 간절하지 못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님한테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무의미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좋겠어요.
5: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6: 무도 썰어야 맛있듯이 무드셀라에 잘 모르겠는 여러 셀라들을 숨겨놓으신 뜻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0: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무렵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라는 김병렬 목사님의 네, 그 설교가 참 공감이 됐었는데요. 근데 왜 그때부터였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그 시대의 분위기라던가 어떤 전기가 있었을까라고 좀 그 부분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1: 예. 그 창세기 사실은 5장, 6장 이쪽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본문이잖아요. 사람이 번성해 가고 거기에 또 사람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우자를 취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 걸 저는 에녹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도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그 번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들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인간을 보면서 에녹이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 또 얼마 전에 또 한 명의 손주를 또 보신 우리 김병 목사님께서
0: 손주 이야기가
3: 벌써
2: 또 목사님 또 닮으셨다고 닮았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벌써 4대째 신앙이 흘러가는 모습을 또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장수의 복도 누리는 삶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참신앙의 조상인으로서 무드셀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것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대가 아니라 우리 손주는 6대예요. 제가 4대예요. 네, 그래서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손주가 이제 6대째에게 됐고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오래 산다는 데서는 별로 이렇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손주 봐서 너무 이쁘잖아. 그러면 이런 행복을 오래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래 안 가도 된다는 생각해요. 오늘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는 말은 야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못 볼 텐데 그게 아니라 죽어도 원이 없다. 오늘 죽어도 원이 없다. 내가 이만큼 행복한데 이 아이를 안고 내 품에서 잠든 아이를 보면서 나는 야 이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암인데 그 생각이 안 들고 나는 오늘 죽어도 원 없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죽으면 못 보나? 저기서 보지. 그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때 뭐 꼭 오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내는 거는 오늘 하루를 우리 그런 말 썼잖아요. 하루가 천년 갖고 하는 거. 오늘 하루를 무드셀라 969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난 손주가 그렇게 이쁘거든. 그러니까 오늘 보고 죽어도 아, 괜찮아요. 충분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복은 충분해. 그만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쓰시려면 쓰시고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니까 사나 죽으나 뭐. 그래서 얼마나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자유로움. 그러니까 아프냐 건강하냐 오늘 죽냐 조금 오래 사냐 가난하냐 부하냐가 그 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닐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서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다 하니까 구원이라는 차원에 넘어가니까 몇 년 살았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 뭐 33살밖에 못 사셨는데 33년을 살든 뭐 10살을 살든 900년을 살든 나도 살려면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살라는데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도 원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별로 난 무드셀라 관심 없어.
0: 여기에서 물어서 바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남성 목사님께.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레트로 열풍이 불기도 하는데 기억 속에 마음 속에도 레트로 열풍 부는 게 그때가 좋았는데 아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건 좋았어 라고 이렇게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그리워하고 한탄하는 마음이 좀 머물러 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좋은 거 그때 거 아 요것만 기억하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성경 인물에서도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부탁드립니다.
4: 과거에 어떤 시점이 좋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래요. 심리학자들이 과거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때 없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0: 소풍 같은 거예요, 주인가동에서. 자꾸 오늘 내가 하지 않는 것을 그때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뜨거웠던 거, 옛날에 한 번쯤 헌신했던 거, 그 기억으로만 살라고 그래. 오늘 헌신도 없고, 오늘 기도도 없으면서 자꾸 그걸로 뒤집어 엎어 씌워서 나는 그냥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성경 인물 가운데 또 삼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삼손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을 때 낙이 턱뼈를 들고 또 천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영이 자기를 떠나가신 줄 모르고 블레셋 군사가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 저들을 떨치면 돼. 근데 그는 힘없이 맥없이 오늘 자기의 삶은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거든. 근데 과거에 그 능력 있을 때를 회상하며 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지 착각하다가 결국 포박당해서 눈알이 뽑히고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온 비참한 말, 여호와 영이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난 뜨거운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좀 무쇠살라를 통해서 조금 점검하며 오늘 진짜 솔직하게 오늘 내 모습을 좀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서 내 현주소를 좀 한번 자각해보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십자가는 과거예요. 십자가는 지금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말하자면 부활은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십자가는 과거인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하기보다는 어쩌면 십자가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너희가 과거에 기억하라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엄청 많이 쓰시거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건 현재로 다시 현재화시켰을 때에 엄청난 힘이 있고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져 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버려야 할 과거가 있는 거고 버리면 안 되는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짚은 건데 이게 둘 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족보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도 귀신 쫓아냈는데 능력 빠진 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고쪽 얘기를 한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걸 버려놓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았다 생각해요.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오늘의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포기한 것을 과거를 회상해서 덮어서 자꾸 변명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울 수 있지만 그 원색적인 옛날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자꾸 이런 것이 있었다고 자꾸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키는 이렇게 이것이 오늘을 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도구로서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거 지키고 개성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오늘 나는 나태하고 하나님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 생각도 없이 그냥 마치 등지고 자는 부부처럼 사랑이 이미 메마른 상태인데 과거에 뜨거웠던 것을 자랑하며 그 사랑을 오늘도 나는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있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3: 목사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무드슬라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목사님들께 여기에서 뜬금없이 깜짝 질문 요즘에 또 저희 제작진이 빠졌습니다. 깜짝 질문.
4: 어떤 분께? 깜짝.
3: 네, 이완중에도 깜짝. 어떤 분께?
4: 어려운 주제에도
3: 전달해 주시죠. 네.
2: 이야, 이거 무섭다.
5: 깜짝 질문
6: 생겼어요.
5: 이런 질문을 미리 질문을 드렸어도 힘들어하셨을 텐데 깜짝 질문 갑니다.
3: 간단하게
5: 퀵서비스로 배달되었어요. 목사님들 이 질문에 바로바로 답 부탁드립니다. 무드셀라가 한 줄 인생이라면 목사님들은 몇 줄 인생 되실까요? 이번 이게 첫 번째 질문이다. 먼저 답변드립니다.
3: 먼저.
1: 왠지 목사님이 제일 길 것 같으니까 목사님 먼저.
2: 아니야. 욕심이지. 그 욕심은 난 많은 줄이면 좋겠어. 그거는 많은 줄이면 좋겠어.

0: 아버지께서 나는 우리 아들 얘기하면 밤새거든. 어떻게 내 아이 얘기를 몇 줄로 써.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나는 하나님에게 몇 줄짜리 인생 되고 싶지 않아.
1: 딱 편으로.
0: 네.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 보러 네. 아, 이제 김동아 얘기하려면 돈 내서 이제
2: 맞아요. 맞아요.
1: 내 생각 그다음에 이제
3: 저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한 문장을 그냥 A4용지에 써봤어요. 써보면서 아. 내가 몇 번까지 쓸 수 있는가 하는데 네. 두 장 반을 넘어가니까 갑자기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밤새도록 자녀 얘기를 해. 와 이건 저한테 너무 어렵고요. 네. 저는 아마 두 장 반 정도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1: 네. 네.
4: 이런 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정보가 늦어서.
2: 비밀이. 다음에 모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저는 저기, 너 그런데 그 한국의 안호성이라고 알아? 이렇게 아. 한마디만 해주셔도 난 진짜 내 전 인생을 바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이 있자면 우리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처럼 다윗은 전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3: 네. 저는 이 질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나 한 사람의 인생을 관점에서 봤는데 족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는 저는 족보에 그냥 끼어만 줘도 감사한 것 같아요.
1: 네. 그 다음 질문 갑니다.
2: 네. 네. 본인들 이야기를 갑자기 물으시니까 놀라셨죠? 이번에 조금 편안하게 남들 사연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인생 100세의 시대가 되면서 이막을 준비하라는데 60세에 퇴직하면 재취업도 어렵고 연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아내는 바가지만 긁고 아이들 보기도 민망하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뭘 말하고 동행하면 뭘 바꿀 수 있나요? 무드셀라가 부럽다가도 사실 에녹이 더 부러워지는 현실 저 어찌 살까요? 이렇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은퇴를 했잖아요. 이제 잘못하면 이게 선배님 흉보겠네. 그 이제 번역을 목회할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몇 달 후에 저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 은퇴식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갈 데가 없어. 당황하신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좀 버릇없는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그걸 그날 하시면 어떡하냐.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예상 문제를 풀고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지. 그 요셉의 비유를 난들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바로의 꿈 푼 것은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거든. 모든 인생에는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월급 받고 현역으로 있을 때는 풍년이야.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근데 은퇴하면 월급 안 주니까 흉년이지. 근데 풍년 때 월급 안 주는 또 일 없는 그때를 예상하고 준비했어야지. 그 준비는 안 했고 하나님과 동행. 그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를 하고 내가 은퇴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까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생각대로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서 힘든 거예요. 아, 그렇죠. 준비를 전혀 안 해. 그래서 그 재정적인 준비도 안 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준비 안 해.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 할 일을 계획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도 해야 되고 내가 왕년에 이랬던 것만 생각하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서 살면 뭐 969년 살아도 괜찮겠지. 그런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사고 사니까 이건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흉년의 때를 앞으로 좀 내다보고 한 10년이라도 내다보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3: 제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이걸 그대로 목회 개척하면서 적용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밑에서 젊은 시절을 보낼 때 내가 전도사 때부터 저는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져오는가 하면 지금은 제 나이에
0: 국민연금이죠.
3: 예, 국민연금이 제 동년배들 나이에 목회하는 분들하고 비교하면요. 그렇죠. 게임이 안

0: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부터 내놓으니까.
1: 그렇죠.
0: 저에게 모든 전임 교역자들은 오래전부터 그냥 그 다 세금을 다 내놓으니까 아 이게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비가 노년에 꼭 필요하고 노년의 삶은 절대 가족이 책임질 수 없다. 네. 특히 저처럼 이제 아픈 아내가 있는데 이 중환자들은 절대 가족 혼자서 끝까지 책임을 못 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가를 신뢰하고 젊을 때부터 세금을 잘 내는 게 대비다.
1: 굉장히 중요하네요.
2: 네. 네.
1: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후배 목회자들한테 폐를 끼치고 침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은퇴하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폐 안 끼치고 독립할 수 있나, 연금은 어떻게 되나,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말이 엉뚱한 데로 좀 가는 것 같긴 한데, 젊은 후배 목사님들 보면 늘 저축해라, 연금 들어라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폐 끼치거든.
0: 네,
1: 그래서 그런 준비를 예상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하면 은퇴하고도 행복하게 잘 살 길이 너무 많아.
3: 되게
2: 안 목사님이 아니, 무슨 대답을 하시는지.
4: 아니요, 저는
1: 약간 이제 연금이 없어.
4: 아니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으신 분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그 예배를 흥모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좀 독특한 구조라 너무 의존이 강하고 그러니까 저러다가 한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메신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두려움이 요즘 생겨서 자꾸 이렇게 떠나는 훈련을 이렇게 잊혀지는 훈련을 좀 해요. 그래서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이제 20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선포를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떠나 있겠다고.
1: 한 달 갖고 한대. 한 달은 떠나는데.
4: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내서
1: 한 1년을 훅 떠나고
4: 너무 충격이 클까봐
1: 네. 충격을 줘야
4: 한 달부터
2: 천천히
4: 이번에 처음으로 네. 다음 달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 훈련들 연습들 정말 필요하겠구나. 우리 선배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잘 준비하고 그런 관계나 네. 교회 이런 리더십 이런 이제 이양 권위의 이양 또 이런 교체 측면에서도 잘 훈련하고 또 그게 서운하지 않도록 또 섭섭하고 서운함이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목회 탯줄을 묻은 교회에 뼈를 묻고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좀 서운한 게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서운하지 않은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1: 근데 굉장히 목사님 중요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잡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퇴를 오래, 지금 이제 100세도 길잖아요. 100년을 살 때 설계도 없이, 우리가 지금 설계도 없이 100년을 맞았거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장수시대. 그러니까 지금 당황들 하는 거거든요. 노년 세대가 연금도 없어. 그 노년에 좀 빈곤축으로 전락해.
2: 맞아요.
1: 자식과의 가족과의 반대 한 번도 경험을 못 좀 사는데
2: 없이,
1: 네. 예, 금방 닥친다고 여러분들이 금방 닥쳐요. 다음 타자거든. 우리 다음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한다는 어떻게 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2: 네. 아 우리가 잘 몰랐던 성경임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올포원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5: 오랜 아주 오랜 장고 끝에 홍수 심판을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무드셀라 그렇게 기다리고 시간을 주셨다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기다려주시는 은혜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언제 그런 은혜를 좀 누리셨는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제가 22살 전으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제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워낙 술꾼이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믿지 않았던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을 보내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구나.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정말 다시 교제가 시작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다시

0: 한번 무두셀라가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생명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했다. 그걸 생각해요. 네.
1: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게 사실은 제일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무두셀라는 오래 시간을 참으셨어요. 뭐 저는 이제 뭐 70도가 넘었으니까 비교는 안 되지만 참으심의 분량은 만만치 않겠다. 무드셀라를 참으신 분량만큼 나도 참으신 게 아닌가. 다윗의 시편 중에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 그 말씀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다윗이 고백이잖아. 다윗이 자기 죄를 아는데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참으심인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이 참 많아요.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받았어요. 뭐 손주까지 뭐 인간적인 모든 목회적인 모든 걸 받았는데 김 목사가 이렇게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는데 제일 큰 복은 뭐야 하면 그건 0.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건 뭐 단연 비교할 수 없는 1등은 속죄, 죄사함. 다른, 여러분은 나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근데 아시는데 참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서 결국 목사가 됐단 말이지. 그 기다리심이지. 무드셀레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신 게 아니라 시간은 난 70년밖에 안 되지만 양은 무드셀레만 멋지 않다. 근데 그걸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게 은혜지.
2: 저는 샤워를 하면 할 수 없이 제 이제 배에 가득한 이제 칼자국, 수술자국을 이제 보게 되고 뚫려있는 구멍이 아직도 만져지는데 안 볼 수 없고 매일 아침 안 만질 수 없고 또 이제 그 수술 휴증이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육체의 가시처럼 저를 이제 계속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도구로. 그래서 우리 막내 딸내미가 어릴 때 제가 이제 맹장 수술을 그건 이제 개복도 안 하고 이렇게 그 복강경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 아팠다는 거 애기 때 막 아빠는 옆에 있어주지 않고 내가 또 집회 나가 있으니까 못 달려갔거든. 그래서 집회 마침 막 새벽에 다시 갔다가 올라왔는데 그때 아빠한테 막 원망스럽게 아빠 안나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지 막 아빠는 옆에 있어주지도 않고 막 애기 때 막 우는 거예요. 미안해. 근데 자기 이제 흉터를 애기들은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보라고 나 여기. 그때 이제 아빠도 수술 받았다는 얘기를 어릴 때 그러니까 아빠 것도 보재. 그래서 그러니까 아, 징그러. 아빠 수술 자국 왜 이렇게 징그러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이건 그냥 수술 자국이 아니야. 아빠가 하나님 버리고 도망쳐 다녔는데. 하나님은 아빠를 포기하지 못하시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냥개처럼 쫓아오셔서 아빠를 꽉 붙들고 늘어주셨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아빠를 꼭 붙들어주신 예수님의 손자국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샤워할 때마다 그냥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3: 은혜의 풍성함이 막 넘쳐나는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무드셀라가 말합니다.
5: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 제발!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
6: 올포 와! 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매 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좀 이렇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감정의 기본값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 잘하는 편이세요?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다정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 긴박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걸 텐데요. 가령 화가 났을 때도 선을 넘지 않는지, 또 서운할 때 있죠. 그럴 때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는지, 힘든 때도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지 등등등. 이런 걸 잘 조절함으로써 성숙한 어른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4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아침이 부른 화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범사의 감사님 감정 조절 아 이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폭발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아, 그 패턴 너무 어려워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함부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좀 그래서 상처를 더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가족일 때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 오늘은 버럭하지 말아야지. 예. 예전에 정말 그러면서 하루를 그런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다정하게 잘하는 모습 말고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 그때가 이제 진짜 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함을 핑계로 내 감정을 함부로 마구 분출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잘 다스릴 수 있는 겸손과 또 지혜를 그분께 또 공급받아서 이번 한 주도 좀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흐린 하늘 한번 바라보고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반가워요. 우리 사랑하오 님도 와주셨고. 아, 그리고, 어머나. 어머나! 그러네. 잠깐만요. 오늘이 9월 14일 조이포유 개국한 날. 야, 조이포유 생일이네. 아, 진짜.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잊고 있었네요. 가을, 뭐, 한 이맘때쯤 이기겠거니 했는데, 오늘이었구나. 아, 잊지 않고 또 생일 축하 건네주시는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예, 아, 그러네. 폴라리스 님도 11주년 조이포유 축하드려요. 훈디랑 작가님을 7주년 때 보고 덕후가 되었단, 아,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초대해서 콘서트도 열고 했었었는데, 그쵸? 예. 우리 11살이 됐네요. 아. 주영님도 CBS 조이포유 생일 축하합니다. 개국 11주년. 예. 이렇게 함께하니 좋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 예. 사실, 그래요. 11살 생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게 됐는데 다 우리 애청자분들 덕분이고요. 왜냐면 이제 신생 채널이고 10살 이제 간 지난 예, 그런 또 방송이다 보니 매해 예, 좀 아슬아슬한 면도 있고 과연 우리가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 예. 이런 또 현실적인 예, 걱정도 좀 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11주년 예, 오게 된것 같아요. 정말 덕분입니다. 우리 샤시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해드리면서 아, 저는 로뎀나무 아래서에서 한 4년 가까이 만났고 그리고 아침 시간으로 와서 이제 한 7년 넘게 함께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유니님, 우리 온유희망맘님, 0005번님도 조이포유를 알게 돼 행복해요. 축하 축하 축.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런 또 격려와 축하를 받으면서 이번 한주잘 시작할게요. 예. 자,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들, 뭐 이번 주 계획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윤종진, 사랑스런 주님 음성.

현석주, 이계영,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었고요. 어톤먼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윤종진,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마우마님도 조이포유 개국 11주년 축하해요. 제 가게도 오늘 4주년 맞는 생일입니다. 라고. 아, 자영업 하시는 우리 애청자분 우마우마님, 예, 축하합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무슨 분야? 아, 요 직업? 4주년. 아, 요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이 상황 지나고 있는데 잘, 예, 되고 뭐, 버티다 보면 언젠가 또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예. 화이팅! 예, 생일 축하드려요. 가게 생일. 어머! 생일에 무조건 출첵으로라도 축하해야죠. 하트 3개. 김민숙님, 고맙습니다. 아, 오늘 평소보다 약간 그 사연의 양이 좀 많은데, 아, 요럴 때도 DJ 또 작가들은 되게 행복하죠. 흐뭇하죠. 예. 그리고 오늘 혹시 월요일 바쁜 거 압니다. 예, 분주하죠. 여유도 없고. 그럼에도 혹시 잠깐의 짬이 난다, 아, 하시는 분들은 짧게 그냥 뭐 샬롬의 샬이라고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쭉 듣고 계시는구나, 예,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예, 그냥 샬, 예, 샬롬의 샬만 남겨주셔도. 그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샬롬의 시옷, 예, 시옷만도 남기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시나, 또 여유가 나면 사연 참여하실 수 있나 이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예, 생일 카드 보낸다, 생일 편지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샬롬의 샬, 그것도 어렵다, 샬의 시옷, 예,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돈가스 초밥집이에요. 완전 좋아하는데 진짜. 아, 약간 그 세트 콤보 메뉴로도 이렇게 있나, 돈가스 초밥. 아, 둘 다 엄청 제가 좋아하는 메뉴인데. 그럼 약간 일식 돈가스 같은 느낌, 그쵸? 두툼하게 해서 나오는 일식 돈가스. 아, 너무 맛있지. 아, 우리 내 딸맘님도 출근길에 항상 듣는 샬씨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롱런 해요 라고 내 딸맘님 감사합니다. 한나님은 우리 아들 휘영이의 9살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지금 등교 준비하며 듣는데 휘영아 생일 축하해 라고 전해주세요. 아, 우리 휘영이 생일 잘 보냈니? 오늘 학교 가면 또 친구들이 축하해 줄는지 모르겠네. 에. 축하해 휘영아. 우리는 11살이야. 와, 우리 6817번님도 또, 예, 축하 사연 주셨고,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는 좋은 방송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디 혜영 작가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삼형제맘님, 우리 몽돌님, 입세달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다. 예. 찐라이프님도 11주년 축하해요. 야, 찐라이프님도 되게 약간 낯선 닉네임? 설렌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군호공님, 이미경님, 구피님, 친절한 그녀님도 여기는 일본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여행 왔는데 이동 시간에 샬씨 듣고 있네요. 아, 여행 중에. 그래요. 일본은 날씨가 좀 어떤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완연한 가을. 오늘 아침 보니까 20도 아침 기온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장 쾌적한 1년 중에 몇 안 되는 그런 환상적인 날씨, 예, 요즘입니다. 보미님도 와주셨고.

있고, 아, 우물쭈물하지 말자님 시옷 예, 보내주셨어요. 아, 얼마나 바쁘시면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예. 예, 샬도 아니고 살 왔고요. 제이님 감사드려요. 예.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 사연 폭주하네. 아, 갑자기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 딱 그 다시 고침 눌렀는데 사연이 확 늘어나는 걸 보니까 약간 어우 벅차네. 벅차. 아, 벅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도 다 보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저랑 혜영 작가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나 눈물 날 것 같네. 또. 우리 신영규님께서 조이포유 두돌 콘서트 때부터 봤어요. 훈디. 김관호의 여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남기셔서 이곡 함께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위러브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들었고요. 송정미, 주는 저사 밑에 백합, 내 진정을 사모하는, 또 앞서 전해드렸죠. 아, 우리 조이포유 개국 멤버였던 우리 정미 누님. 지금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또 노래하며 주님 사랑 전하며 사역 중이시죠. 예. 김건우의 여정, 우리 신영규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회원 가입합니다. 매일 잘 듣고 있고요. 무거운 삶 속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 고마워요. 짱구 엄마님 회원 가입이 새싹 가족 반갑습니다. 앙사님, 그동안 고3 외손녀 등교시키면서 듣기만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연이란 걸 띄워봅니다. 11주년 축하해요 라고 고맙습니다. 석연님, 아, 이동 중에 들으실 때는 사실 남기기가 쉽지가 않죠. 압니다. 예, 아침 시간에 또 바쁘고 분주하고, 예, 손 없고 그렇습니다. 황규상님, 언제나 축복이 있기를. 글은 처음이네요. 하루 종일 듣는데, 아, 만나러 또 와주신 규상님 감사드려요. 예. 저 고3 때 영어 선생님 성함이 규상, 아, 박규상 선생님이셨군요. 예. 황규상님 반갑습니다. 귀한 집자손님, 아이고 행차하셨습니까요. 귀한 집자손님, 샤이 애청자예요. 11주년 축하드립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샤이맨입니다. 뭐 교환 같은 거 잘 못하고 컴플레인 잘 못하고 그래요. 아, 그럴 땐 또 제 아내가 해결사로 탁 하고. 예. 샤이맨이에요 제가. 선한이유님, 4월 마지막 날 뇌경색으로 입원해서, 어머, 지금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아침마다 듣는 차량 너무 좋고요. 11주년 축하합니다 라고. 아, 재활치료 중에 오탈자가 한 개도 없어. 완벽한 문장입니다. 깨끗해요. 아, 지금 잘 회복되시고 뭐 불편함 없이 그냥 이제 막바지 재활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선한이호님 잘 쾌유하시길. 한스님, 조이포유 아침마다 힘을 얻습니다. 훈디 파이팅! 11주년 다 같이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한규님. 레드씨님도 출근하며 듣는 동반자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쩡이님도 출근길에 듣기만 하다가 39일 된 신생아 육아하며 듣습니다. 축하해요. 11주. 아, 고맙습니다. 어머, 신생아. 네. 그리고 지금 뭐 거의 아이에게 모든 스케줄, 생활 패턴 이런 게 맞춰지게 되잖아요. 아, 간밤에도 여러 번 깼을 텐데 아기가.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네. 아이고, 오늘 낮잠은 좀 많이 잤으면 좋겠네. 정인님 고맙습니다. 아, 이, 야, 오늘 이 댓글 실화? 진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아, 저희 장사 15년 동안 11년을 함께한 조이포유. 그 중에 샬씨 제 최애입니다.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들을 게 많은 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샬씨를 최애로 꼽아주시다니. 아, 부족하지만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해 하겠습니다. 예. 요한나님도 와주셨고, 아, 셀라 뮤직님 오늘 생일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안명성님 매일 거의 듣는데 인사 못 남겼어요. 찬양 선곡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응, 다파라님께서, 아, 닉네임, 오, 좋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이고 위로부곡. 좀 전에 학교 경건의 찬양으로 나왔는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요. 샬롬 CCM에서도 나오다니 반갑습니다. 미션스쿨이라 아침마다 찬양 나오는데 조이포유 선곡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출근 후 일과 준비하며 늘 듣는 프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파라님. 예. 아, 이거 사연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시간 관계상. 하지만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제 입꼬리가 지금 아 내려갈 줄을 모르네. 안명성님 출근 준비하며 방송 들어요. 저에게도 최애 방. 어머나. 아, 이 콧물은 이게 비염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약간 감격해서 나오는 콧물이. 눈물은 안 나오고 콧물이 나오네. 예, 내적 친밀감이 있다고 하시고 안명성님 고맙습니다. 5297번님은 와 이거 뭐예요? 어머나, 이거는 우리 거기 올려야겠다. 우리 그 사진첩에. 제 얼굴을 포샵을 하셨어. 포샵을 하셔서 약간 이렇게 11주년 축하 어떤 그 사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아,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 그래요. 짱구 엄마님도 와주셨고, 아, 오늘 진짜 감사하네요. 예. 부목사 3호입니다. 3년째 교도소에서 힐링 미술 강의하는데 사실 교도소 갈 때마다 늘 긴장되거든요. 찬양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덕분에 교도소 도착 감사해요. 우리 바이블님 잘 다녀오십시오. 아홉향기님께서도 제가 2015년 10월부터 청취 시작했는데 부산으로 내려와 처음 만든 친구가 조이포유였어요. 오늘 보니 같은 시간을 함께했네요. 아, 그래요? 와, 저희가 2015년 9월 14일이니까 와, 부산으로 가서 약간 적응하는 그 시점, 약간 외로울 때 또 샬롬 CCM, 조이포유가 친구가 되어드린 거네요. 아, 이럴 때 되게 뿌듯하고 좋습니다. 양배추님도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술래미님, 하멍님, 하나님의 작품 김신열님, 드니엘님도 와주셨네요. 샬롬. 또로사범님도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제이님. 예. 준이님은 라디오 앱이 뭐 여러 개 있었는데 어느새 싹 다 지우고 조이포유만 듣습니다. 와, 진짜. 듣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힘이 되는 방송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준이님. 신선미인님. 예.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이차님도 와주셨고, 우리 딸 초2 때부터 등교길에 들었는데 그 딸이 벌써 고3. 와, 이러면 약간 실감돼. 초2면 완전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애기거든요. 애기 9살. 근데 지금 이제 고3이야. 야, 굉장합니다. 꼬강지님, 지은님, 예, 모두 모두 감사를 드려요. 아, 커피향기님 11주년 축하합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꽉꽉 찬 지하철 안에서 비 좁은데 두 손을 모아서 톡톡톡 한자 한자 사연 띄웁니다. 예.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듣고 싶어요. 청하셔서 이 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크룩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1부.

0: 크록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앞서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커피향기님의 신청곡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사연이 1부에만 이렇게 많이 올 줄이야. 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부 마칠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사연 몇 분 더 소개하고 예 2부로 이어갈게요. 우리 프리지아님 2019년 항암 시작 18회 방사선 25회 하면서 예,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고마워요 조이포유 남기셨고 아 우리 수아진 7608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인사?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아, 스리할매님 특히 아플 때 힘들 때 보낸 사연 소개됐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알라나 모르겠네. 예, 고맙습니다. 속마음 전해주시고 예, 편하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밝은 구슬님 밤 근무 끝나고 숨 헐떡거리며 달려가고 있는데 잠깐 멈추고 축하 문자 드립니다. 11주년 정말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는 방송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잘 감당할게요. 우리 사장님도 이 뜨거운 성원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예, 하늘 땅별님 기쁨도 슬픔도 찬양 속에 함께하는 조이포유 100주년까지 가자 예,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8324번으로 11년 더 곱해서 같이 익어가요 우리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는데 벌써 어느덧 5살 처음 사랑 회복기도님도 오셨고요. 아 곰곰이님 살랑살랑님 시험방송할 때부터 쭉 듣고 있는데 애청자예요. 2부에서 만나요 우리 2부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0: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식후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0: 호수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은 호수만 내려다보는 어디에도 길은 없고 길이 모두 막혀버리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호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는 외로운 호수, 정든 호수, 나의 고향 같은 것.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색된 호수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새롭게 충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신앙이 제일 우선이라고 했지만 직장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밑으로 밀려버린 믿음의 선택들을 다시 위에 놓게 하소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보여지는 우선순위이니 그것을 놓치지 않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선 자리, 앉은 자리에서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음반 중에서 예수 사랑해요 들었습니다.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죠. 우리 플루트님께서 샬시 들으면서 손이 근질근질 운전하느라 좀 참았다가 이제야 남깁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실래요? 이 코너가 참 좋더라고요. 마음을 다 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 수 있게 해주는 코너 너무 좋습니다. 오래오래 곁에 있어줘요 이라고 선아님도 와주셨고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 코너를 2부에 열면서 저도 기도를 해요. 예.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기도를 올리지만 미처 못다한 기도 또 오늘의 또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저도 같이 이 시간에 합니다. 혜영님께서 아침에 훈디 목소리 안 들으면 뭔가 약간 숙제를 안 한 기분이랄까 축하해요 앞으로 10년 더 쭉쭉쭉 가시길 이라고 남기셨습니다. 숙제는 근데 좀 그렇다. 숙제는 약간 마음 불편하잖아요. 안 하면 의무감이 있는 거니까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그냥 즐거운 마음? 가볍고 즐거운 마음? 진짜 친한 동네 친구 만나러 간다는 느낌? 슬리퍼에 머리 약간 까치집 좀 짓고 그래도 갈 수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겠어요. 숙제보다는. 까부리써님, 이게 뭐라고 고백하려니 떨리네. 저 지금 교회는 안 다닙니다. 저 옆집 천주교 신자인데요. 환영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찰씨를 우연히 만났고 지금은 훈디 목소리를 들어야 하루가 시작됐구나 할 정도로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그동안 몰래 그 수업 몰래 도강하는 마음으로 들었었는데 오늘 뭐 이제 고백했으니까 당당하게 들으려고. 그럼요. 뭐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온 인류의 예수님인 것처럼. 예. 앞으로도 샬 씨가 절 위로하고 일으켰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방송 되길 바랍니다. 샬 씨 영원하라 forever 라고 남기셨고요. 고맙습니다. 신앙 생활을 잠깐 쉬고 있는 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면서 좀 마음을 다잡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 까브리서님 너무 감사드려요. 9457님도 늘 한결같이 자리 지켜주고 밝은 에너지 전해줘서 고마워요. 아침에 좀 적적할 때 마음 어지러울 때 훈디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며 방송을 켭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이 시기 잘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모든 형편 세세하게 다 아실 뿐더러 우리의 앞일까지 그분은 또 계획하시고 아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다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내려놓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457번님. 선유님도 와주셨고 사랑해요님도 오늘은 쉬고 옥상에서 마늘 손질합니다. 또 노동요로 듣고 계신 옥섭님 감사드립니다. 예.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께서 청하신 곡 들을게요. 소리엘 나로부터 시작되리.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이었고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소리엘 나로부터 시작되리,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부롱님도 와주셨고요. 저도 오랜 애청자인데 이렇게 글을 남겨보네요. 엄마랑 함께 자주 들었는데 지금은 고관절 골절로 입원 중이신 엄마 병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가 되어 라고 남기셨는데, 아이고, 예. 잘 뼈가 붙어야 될 텐데, 예. 잘 회복되시기를, 재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부롱님 감사드려요. 물안개님께서도 와주셨고, 방송 애청자인 아들아 힘내 화이팅 남기셨고, 뉴 그레이스님 아침마다 잘 들으며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11주년 축하하고요. 저도 처음으로 글 남겨요 라고 우리 희숙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022번님도 와주셨고 예소랑 지기님도 와주셨네요. 예. 어우 뭐 다 오늘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로 또 문자로 사연을 남기셨습니다. 두콩님도 운전하면서 듣는 샬씨 조금 힘든 아침이지만 힘을 얻어요.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예, 오늘 또 월요일 그리고 이제 해가 그죠 좀 늦게 뜨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예, 한밤중인 것 같은데 그 새벽 미명 예,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여는 많은 분들 예, 화이팅입니다. 그래요. 예. 요로코롬님께서도 와주셨고 남편 출근하고 아이랑 같이 샬실 들으며 아침 엽니다. 평안과 활기를 얻고요. 아이 등교하고 공원 거닐면서 샬실 들을 때가 제일 하루 중 행복...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하루 24시간 중에 나만의 어떤 최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한 10분 뭐 20분 산책하면서 듣는 샬시 요거는 포기 못하지. 그렇게 또 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월님도 와주셨고. 아이가 찬양을 많이 알아요, 덕분에. 감사해요. 라고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우리 바다님, 정정희님, 예. 5284번님도 청주에서 듣는 열혈 애청자입니다. 늘 감사해요. 마음의 판자님, 그리고 주말 지나면 나 월요일에 샬씨에 무슨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삶에 함께하게 되네요. 라고 고맙습니다. 이제 일부분이 되었구나, 샬씨가. 마음속에 진짜 친구, 우리 친구 만나면 무슨 일 있었는지 막 얘기하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썰을 풀고 맞장구도 치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서 되게 좋네. 예, 우리

그런 사이인 거죠. 질환 지교. 우리 부부 천재 다 이유가 있네 준비했고요. 히스 킹덤 뮤직의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수아진 7608님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청하셔서 연주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심삼종님의 How Great Thou Art. 이곳까지 세 곡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사람은 에노쉬, 곧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동시에 벤 아담, 즉 흙에서 나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새기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최근 네팔에서는 빙하호가 붕괴하며 발생한 가공할 홍수로 마을이 통째로 잠기고 수많은 이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집과 끊어진 다리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듯 지구촌 곳곳의 기후재앙은 만물을 깊이 신음하게 합니다. 그 신음의 자리에는 오늘도 편리함을 좇아 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손길도 어딘가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의 고백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온 세상을 가꾸고 돌볼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내가 쓰고 버리는 것 하나에도 그 사명을 기억하며 창조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김수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앞서 나무엔 시편 8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호성 목사님의 칼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온 이 세상을 가꾸고 또 돌볼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보탤 일은 없는지 잘 또 살펴야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우리 감사해요님께서 11주년 축하합니다. 저도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자축사연 주셨네요. 축하합니다. 우리 김정민님. 토깽이님도 저희 둘째 아들도 생일인데 모두 축하합니다.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님도 생일 축하하고요. 올해부에 축복송 너의 발걸음 전합니다.

오래브 너의 발걸음 축복송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뭐 도착한 사연이 거의 뭐 1000건이 조금 안 되는 엄청난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예. 생일맞이 뭐 덕분에 사연 플렉스를

오늘 이렇게 누려봤는데요. 내일부터 뭐 사연이 좀 급감하더라도 제가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감사해요님의 신청곡 시와 그림의 항해자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 하셔요. 안녕.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산꼭대기에 내린 물줄기가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듯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첫 곡으로 182장 준비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민들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파로 앞에서 고난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한국 장로성가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돌아와 돌아와 곽신형의 찬양으로 주 사랑 안에 살면 이종석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김인수의 음성으로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이었어요. 귀하신 예수, 곡중 독창은 문관중 씨였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진영님께서 청하신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워십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수원시립합창단이 부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김정석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4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은 어디서 도움을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인생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산길을 오르며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도 삶에서 수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묻게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산은 세상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순례자는 진정한 도움은 산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도움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는 보호자십니다. 우리는 잠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더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산을 향해 눈을 들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심을 고백하게

0: 먼저 보내드린 곡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황화자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횃불합창단의 곡으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리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은 이종용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이 시간 조이

V를 통해서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CBS의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 실려있는 조이포유 개국 기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음악 FM에서 방송이 되고 있지만 조이포유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녁 시간대에는 조이포유에서 재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조이포유의 생일을 맞아서 러빔의 찬양을 준비했어요. 가득할 거야 부제가 생일 축하해 먼저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조이포유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포유에 감사해요.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나는 제주에서 왕진이라고 하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사다. 국가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방문 진료 사업에 참여해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중이다. 방문 진료에서 만나는 이들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며 의학적 문제를 넘어 지금 이들에게 더 우선적이고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거동이 불편해 오랫동안 반지하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 나는 먼저 장애인 활동 보조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요청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생활인이며 일방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도록 이끌고 당겨주며 격려해야 할 존재들이다.

겁내는 말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찾아올 수 없는 이들에게도 알맞은 돌봄의 손길이 닿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김혜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험한시험 물속에서 상지국의 찬양이었고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CBS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화물차 필요할 땐

0: 쉽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제이어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은혜로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0: 김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참 단순한 말인데 살아갈수록 어려운 말인 것도 같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내가 받고 싶은 배려를 먼저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 그 작은 마음 하나가 가정도, 일터도, 또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 곡으로 잔치 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전해드렸어요. 오늘 잔칫날이라서 잔치 공동체 곡을 선곡하셨나 봐요. 푸하님께서 맞습니다. 오늘 조이포유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아침부터 방송 쭉 들으시면서 생일 축하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CCN캠프에도 이렇게 생일 축하 사연을 벌써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오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이라 빵빵한 퀴즈도 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들어와 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

행복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발자국의 행복의 열쇠, 또 앞서 김수지 행복 전해드렸습니다. 명가님께서 추억의 사진을,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이포유 예전 콘서트 때 당시 진행자들 외부 또 송정미 사모님 비롯해서 한웅재 목사님 다 함께 하시는 또 전 사장님도 한용길 사장님도 같이 계시고 한용길 사장님 때 조이포유가 개국을 했죠. 안성진, 진디 역시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박명규 선배, 심기식 선배의 모습도 보이고 너무 왠지 눈물이 핑글 돌것 같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조이포유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빵빵한 퀴즈도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0: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는 빵빵한 퀴즈. 오늘은 조이포유 생일 특집으로 정말 정말 쉬운 문제를 마련했습니다. 샵 1212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로 비공개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정답을 홈페이지 레인보우에 올려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쉬운 문제를 준비한 것이 살짝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라고요. CBS 레인보우의 24시간 논스톱 찬양방송인 조이포유. 자, 오늘은 몇 번째 생일일까요? 사람 나이로 하면 몇 살일까요? 조이포유 나이를 맞춰주세요. 찬양 한 곡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빵빵빵빵한 선물로 오늘부터 새롭게 협찬을 해주시는데요. 춘천 감자밭 감자빵 두 분, 강릉 육종 마늘빵 두 분, 강릉 초당커피빵 두 분, 그리고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두 분 선물 드릴게요.
1: 우리 시간 여기에 함께 모인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브 프로젝트의 내가 태어난 날엔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정답을 받아봤는데요.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11주년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가 엄청 많이 와서 퀴즈로 11살이라고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이미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정답자 그래도 오늘 생일이라서 선물 빵빵빵빵한 선물로 감자빵 두 분, 마늘빵 두 분, 커피빵 두 분, 퀼리 과자 세트까지 두 분 드리고요. 1부와 2부에서 또 좋은 축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릴게요. 자, 먼저 8분 선정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11번째 생일이요 하시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딸 빵 좋아하는데 라고 하신 이터널님 감자빵 선물 드립니다. 또 7671님 두 공주들과 퇴근길에 듣고 가요. 11번째 생일입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라고 하셨어요. 7671님 감자빵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장장98님 정답은 11살입니다. 조이포유 11주년 축하합니다. 장장98님께는 6종 마늘빵 보내드리고요. 와, 이렇게 쉬운 문제일 줄이야. 11살 축하합니다. 정답 문자 안 보내면 혼날 것 같아요. 2598님도 선정되셨습니다. 6종 마늘빵 보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커피빵 두 분이신데요. 민호, 민우 아빠님 조이보유 11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 문자 보내주셨어요.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7960님 저 커피빵 사랑한다고 11살 개국기념일 축하드려요 하신 네 7960님께 커피빵 선물 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스페인

유기농 퀄리 과자 세트 선물 박스 보내드릴 텐데요. 둠칫 둠칫 찬양의 그루브 축하 파티에 댄스가 필요하지요 라고 하신 레이나 차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주년 요셉과 다니엘님께 저희가 스페인 퀄리 과자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발표되신 8분은 비공개로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은 월말 배송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주소가 다 들어와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그 문자 샵1212 혹은 비공개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리엘의 조이 들으셨고요. 그 전에 3일교회 POP 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이 포 유 생일에 좀 의미 있는 선곡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다 떠올려주신 여러분들 사연에 정말 감사드려요. 8095님께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시며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지난번에 이삭 줍기로 방송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나왔어요. 아, 제가 까먹었나 봐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했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그 전에 김명식의 오직예수 스마일 어게인님께서 잔뜩 필요한 월요일 CCN캠프 들으며 힐링합니다. 천근만근입니다 하셨어요. 아이쿠 어떡해요. 오직예수 김명식과 강찬이 함께 부르는 버전으로 오늘 준비했어요. 그리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갈 텐데요. 4210님께서 조이포유 생일 축하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이웃에 사과 따기 봉사하고 왔어요. 루비에스라는 미니 사과랍니다. 날씨가 좋아서 사과 따기가 즐거웠어요. 주렁주렁 달린 사과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멋진 열매 그런 한 장의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심플리 포 찬양까지 듣고 그럼에도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찬양까지 전해드릴게요.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또 심플리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김명식 강찬의 오직 예수 전해드렸어요. 6657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매일 퇴근 후 저녁 준비하면서 듣던 은영님 방송을 하루를 마감하면서 듣습니다. 어느 시간이나 어느 날이나 항상 은영님 방송 잘 챙겨 들을게요. 생일도 축하드리고 아들이 지금 조금 아픈데 오늘 푹 자고 내일은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 타면 중학생 아들에게 들려줄게요 하셨어요. 우리 6657님 아드님 푹 잘 자고 일어나서 맛있게 먹으라고 저희 장간에 닭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프지마 상 전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이름도 써서 보내주셨으면 크게 불러드렸을 텐데 아들 아프지마. 우리 예랑맘님께는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저희 딸이랑 나이가 같은 조이포유 11주년 축복합니다. 조이포유 방송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카톡 알리기도 하는데요. 바쁜 일상의 찬양으로 쉼표가 되는 조이포유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신청하신 축복송은 제가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예랑맘님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세요. 아기가 쓰기에도 순한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흐르고 있는 곡은 버터플라이 키세스라고 잠자기 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키스해주는 나비의 키스라고 하죠. 밥 칼라일의 곡을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가혹한지 잘 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 역시 잘 알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 중 일부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1: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여름밤을 가득 메웠던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여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깨닫습니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기상 관측 이래 손꼽히는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역대급 폭염을 전했고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열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 문득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되니 말입니다. 이맘때면 우리 칼빈대학교의 캠퍼스에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름방학을 지나 다시 강의실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저는 매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누군가는 사역의 현장에서 여름을 보내고 누군가는 뜨거운 방 안에서 홀로 씨름하며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며 몇 번이고 낙심하면서도 다시 일어섰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름이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저마다의 치열한 견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견딤을 지켜보는 저 역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캄캄하고 뜨거운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오랜 세월이 빚어낸 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는 인생의 모든 일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폭염의 계절도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개혁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란 화창한 날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날에도 조용히 다음 계절의 씨앗을 준비하는 손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어떤 뜨거운 계절도 반드시 결실의 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여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낸 시간이고 그 살아낸 시간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스치는 서늘한 바람 한 줄기는 여러분이 견뎌온 날들에 대한 하늘의 작은 응답인지도 모릅니다.

0: 아침 저녁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지나온 더위에 감사하며 다가올 결실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은영의 CCM 캠프.
1: 관객들을 마음껏 무대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2: 뭐라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그만 아파야 우리 애들한테 짐이 안 될 텐데 말이지.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송정미 축복송 그리고 희수일의 광야를 지나며 유누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송정미 축복송은 2019 코로나 위기 때 코로나 그 힘든 시기를 지나온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서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지요. 요즘 다시 코로나 또 독감 유행이라고 하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억님께서 조이포유 사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조용하고 깊은 밤 22시가 되면 문을 열어주는 김은영님. 이 세상 가장 빛나고 소중한 찬양의 선물, 포근한 사랑과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11년을 걸어온 유일하고 소중한 우리의 기독교 음악 채널 조이포유 개국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이 사행시 감사드려요. 오늘 또 하늘바다님께서는 기소, 불욕, 물씨 여인. 제가 좋아하는 말로 오프닝 멘트 하셨네요. 맞아요.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떠안고 낑낑대다 보니 몸이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나이값 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말씀이네요. 바람내음님께서는 11살 조이포유 축하드려요. 시골 깊숙한 곳으로 귀농해 아무 방송 주파수도 안 잡혀 암흑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조이포유가 연결되어 얼마나 기쁘던지요. 농사일하며 다윗처럼 덩실덩실 기뻐 춤추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조이포유 11년 찐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감사드려요. 자, 찬양 신청곡도 이어갑니다. 소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창수님 신청곡,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김태희, 한국의 폴포츠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은혜 이 버전 준비하고 있고요. 또 8183님께서 벌써 11년인가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축하드려요. 오늘 이 하루도 신청해 봅니다 하셔서 이종익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강찬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스티븐님 신청곡 조이포유가 늘 삶 속에 함께여서 범사에 감사한 일상들입니다. 나눠주셨어요.

소향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또 김태희 하나님의 은혜는 5297님 신청곡이었어요. 오늘 5297님께서 11주년 생일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이미지와 또 예쁘게 조이포유 11주년 생일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주신 이미지들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모바일 선물 드릴 때 저희가 좀 활용을 해도 될까요? 네.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또 강찬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종에게 오늘 이 하루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부에서 저희가 11주년 축하 퀴즈도 마련하면서 선물 드렸는데요. 선물 받으시는 분들 주소 남기실 때 전화번호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전화번호가 거의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인보우에 접속하실 때 전화번호로 접속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 그냥 확인이 되는데 한 분만 지금 이메일로 되어 있어서 민호 민웅 아빠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전화번호가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택배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비공개로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유라님께서 벌써 11주년 됐다니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하시며 그때 2주년 기념방송에 참석했었던 게 생각나는데 그때는 학부 1학년 때 웬만한 진행자분들 다 뵐 수 있어서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55세 전에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벌써 대학원 과정까지 마지막 학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들었는데 벌써 9년이나 지났다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버틸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기독교 방송과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11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 함께하고요. 또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0524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예라 모십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제이어스 주의 사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057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조이포유 11주년 감회가 새롭네요. 찬양의 은혜로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소중한 오늘입니다. 결혼 계획 중인 딸이 예비 시부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반갑게 반겨주시고 흐뭇해하셨다는 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모님 모두 크리스천이셔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며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기다림 속에 꽃 피운 사랑이란 곡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할게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부른 기다림 속에 꽃 피운 사랑 전해드렸어요. 정말 결혼을 앞두고 기다림과 인내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그런 사랑을 노래한 곡 같아요. 신청해 주셔서 저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푸하님 조이포유는 희망의 방송입니다. 표현해 주셨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 요즘 잡념이 좀 많아져서 도서관 가서 2시간 진득히 소설 읽고 왔어요. 생각이 좀 정돈되는 것 같아요 하셨고 송아리님 기나긴 시간을 지나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시며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참기 어려웠던가 생각하면 지금의 무탈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삶에 당연한 건 없었다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지금의 순간들 큰 욕심 없이도 큰 바람 없이도 그저 무탈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보통의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쁜이 님도 은혜로운 시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일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주셨어요. 푸하님 신청하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데이빈 루이스의 Mercy is Falling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모네는 인생의 절반을 자신의 정원에서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무와 꽃을 심었는데요. 그가 머물던 지베르니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죠. 우리나라에도 지베르니 못지않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전남 진도의 운린 삼방이죠. 가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안개숲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처럼 집과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피어오를 때면 이곳을 가꾸며 그림을 그렸을 화가 허련 선생의 그 감동이 같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오늘 내가 머문 곳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래서 더 감사한 하루가 되길 원하며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였던 허련은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당대 최고의 시와 그림을 남겼죠. 울림산방. 저도 가을에 한번 가고 싶다라고 올려놓은 마음속에 새겨놓은 곳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행 리스트에 이곳을 올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내 주변의 가을을 느끼는 또 감사를 더 느낄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승한 시편 알츠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제가 진도 얘기를 하니까 좋은 친구 209님은 멀리서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에스프레소님께서 오늘 조이포요 11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그저 들을 수 있음이 감사뿐입니다 하시면서 워킹에 기대 신청하셨거든요. 11주년 11살이잖아요. 11살이면 어떤 나일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4학년. 혼자 밥도 차려 먹을 수 있는. 너무 이른가? 아니,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조이포유가 그런 변화를 다시금 갖는 11주년이 되길 바라면서 워킹의 기대에 함께합니다.

동지혜님의 신청곡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301장을 남궁송옥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로우즈님 여기는 하노이 스프렌도라입니다. 11주년 축하해요. 아, 그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잊지 않고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르페님이 울림 산방 8월 15일에 세 번째로 갔었죠. 오, 갈 때마다 운치와 풍경이 정말 예뻤거든요. 미술관 전시 작품들 또 소치허련님의 작품들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다시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손길 속에 묻어나온 그림들에 감동하고 공감하기도 했고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가고 싶어집니다. 수아진 7608님께서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이거는 뭔가요? 그 로마서 필사를 신청했다는 건 따님이 신청하신 거죠. 어제부터 했는데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함께 해주세요. 아, 그럼요. 우리가 응원해야죠. 따님 끝까지 로마서 필사 성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길이 되신 주님을 스마일 50님이 신청하셨어요. 11주년 축하합니다. 라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신청하셨네요.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길이 되신 예수, 그리고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레이나차님께서 조이포유 개국 11주년 축하합니다. 축축축!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매일의 열심을 다한 성실함에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맞이할 조이포유의 나아갈 길 응원해요. 고맙습니다. 사실 뭐 10주년, 20주년 이렇게 뒤에 영자가 붙는다거나 오자가 붙어야지 뭔가 큰 잔치를 할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아유, 11

1주년은 뭐 그냥 지나가는 생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고 11주년의 의미를 담아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11년을 이렇게 걸어왔구나 돌아보게도 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11주년, 11년을 이렇게 잘 걸어온 것 같아서 더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Like You Love Me를 신청하셨어요. 타울 앤 웰스의 곡인데 당신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이 되는 곡입니다. Like You Love Me.

뭔가가 내 기분을 뺏으려 할 때 난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음 속에서 속삭이는 그 목소리요. 그 목소리가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주죠. 내 마음에 구름들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태양을 빛나게 하는 건 당신이란 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군가요? 그런데도 당신이 나를 바라봐 주시다니요. 내 이름을 아신다고 생각하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난 만왕의 왕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구름들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태양을 빛나게 하는 건

0: Nobody loves me like you love me, Lord.
1: 내일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은 모두 헛된 시간입니다. 참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Like You Love Me 타우르 넬스의 곡으로 들었고요. 이어지는 곡 주나와 나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Jesus Loves Me.

주나와 나, Jesus Loves Me였습니다. 직장에서 이어폰 착용하고 함께합니다. 유해피 보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리빈님, 맞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직장에 나가신다고 하셨죠. 퇴직한 지 2년 반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사무실에서 인사합니다. 위치도 그렇고 새로운 분들이 또 생겼지만 여전히 사무실의 배경음악은 조이후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건강을 배려해주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그곳의 느낌, 2년 반의 그 흐름, 시간의 변화, 어떤 것들이 바뀌어 있을지. 하지만 리빈님은 또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시리라 믿고 또 해오셨던 익숙한 것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게 리빈님께는 안정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응원하고 또 잘 해내실 거다. 예, 우리 조이후의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첫날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명가님께서 신청하신 주님의 손 걸어놨습니다. 송승현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예, 피보험님과 함께 옹기장의 앨범에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들었습니다. 스라벨님, 시간이 바뀌고 자주 못 오는데 쉬는 날에 들어오면 그 자리 그대로 정원님과 또 당양도 가족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찬양을 통해 힘을 주는 당양도 사랑하고요. 또 힘을 주는 당양도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요. 예, 당양로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른 시간대에 할 때도 그랬고 가끔 예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사연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볼 때면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 오래전, 그러니까 당양로 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부터 쭉 함께하시는 분들 이름들이 보여요. 와, 아직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고마움과 또 뭉클함이 좀 있어요. 새로 오신 새싹님들도 반갑고 또 환영하지만 오래전부터 친구처럼 그렇게 걸어온 분들 오면 뭐랄까 정말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주이후유 걸어가는 이 길이 즐겁고 감사한 길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삼남매 아빠께서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 신청합니다. 따라 부를 수 있게 들려주세요 하신, 네, 송정미의 목소리로 함께 들을까요?

주는 저산미트 백합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괜찮아요님 11살 생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관계자분들 너무 많이 애쓰심에 감사하고요.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듯 앞으로도 담쟁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물병고기님의 신청곡 말씀 앞에서 오늘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으면서 1부는 마무리할게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2: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11주년이라 당신을 향한 노래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2부 첫 곡이고요. 창문의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마이카님, 저도 늘 따라다니며 조용히 잘 듣고 있어요. 11주년 축하하고요. 정원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평안함을 줍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희님께서 정미 언니도 보고 싶고 한웅재 목사님도 생각나고 11년 동안 함께했던 분들, 예, 안성진, 안 DJ도 생각이 나고 진 DJ였나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줬고 이렇게 주이후유라는 채널을 성장시켰죠. 오늘 또 목소리를 통해서 목소리로라도 들을 수 있으면 함께 2부에 채워볼게요. 반주자님, 샬롬 CCM의 활기참, 당향로의 차분한 공감의 시간, 사평로의 애교의 질책과 말씀이 힘이 되는 방송인데요. 정규 방송이 아님이 참 안타까운 일인이에요.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애니 김미라님도 조이포유 방송이 라디오를 타고 채널을 타고 흐르길 기도합니다. 아멘. 10주년 때 약간 뭐랄까 기대? 되리라는 믿음,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은 5개 지역 방송에서는 표준 FM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조이포유라는 채널 자체가 앱을 통해서 나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는, 그리고 다른 또 방송에 나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앱을 통해서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죠.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CBS가 표준 FM, 음악 FM, 조이포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채널이 있고 조이포유만 앱을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 AM이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837. 그 AM이라는 채널이 지금도 살아는 있거든요. 우리가 쓰지를 않을 뿐이지.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표준 FM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데, 그 방송, 그 AM이라는 채널을 그냥 저렇게 놔둘 것인가, 저걸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이포유를 그 AM에 실어보자, 이런 분위기여서 그때 살짝 이제 우리도 정규 방송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다시 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하나님께서 뭐 어떤 채널이든 귀하게 쓰시려면, 대신 조이포유라는 앱은 전 세계에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고샘맘님도 미국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아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셨죠. 또 캐나다에서도 들으시죠. 뭐전 세계에서 들으시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쓰시려면 채널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입니다. 이것까지 들을까요? 수아진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자, 찬양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이포유 방송이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가족의 어려움 중에도 찬양으로 위로가 됐고요. 성경필사전 봉사를 갔다가 정원님 성경필사를 보게 됐는데 글씨가 예뻤고 은혜가 됐어요. 방송과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글씨는 좀 쓰죠. 말씀 적으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필사가 뭔가 한쪽에 감사로 내가 해야 할 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이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이 다 하신다는 분들 보면 응원해 드리고 아 나도 빨리 해야지 자극은 되는데 왜 이게 손이 안 가는지. 희지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이 주는 위로가 힘이 됩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어요. 네, 더 편안하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찬양이 주는 힘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랑마음님과 함께 들을게요. 광야를 지나며.

국수 먹다가 광야를 지나며 들으니까 그때 어려움이 생각나서 목이 메입니다. 주일부의 방송에서 듣다가 위로돼서 매일 들었던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간절히 나아갈게요. 예랑맘님. 네. 희지웰 광야를 지나며였고요. 구루터기님 병원 가는 길에 지금 듣고 계시대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김민정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현아인 마음님은 애들 잘 때 우연치 않게 접한 레인보우예요. 10년이 지난 이젠 일할 때 듣는 배경음악이죠. 종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이렇게 곁에 놔주셔서 감사하죠. 자스민 님이 조이포유 덕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잘 들어오지 못하지만 멀리서 생일 축하하고요. 감사한 주일 저녁. 아, 지금 거기는 주일 저녁이구나. 주님을 함께 찬양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항상 응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힘이 나요. 하니가 부르는 일상, 자스민 님과 함께 들을게요.

인도네시아 순례길 첫날을 보내고 계신 이공구 목사님을 위해서 주아랑님이 신청하신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 오세광이 함께한 곡 함께 들었습니다. 약간의 흐림으로 펼쳐진 이곳은 세종이에요. 소일아님 계시고요. 마음의 합한자님께서 제가 정원님 목소리를 들은 지가 몇 년째인가요? 찾아올 때마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유람교회 윤하영 쌤 생일입니다. 공부하며 바이올린으로 예배 봉사하는 믿음이 예쁜 가정이에요 하신 윤하영 선생님의 생일 축하하며 이곡 띄워드립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아마 녹음해서 보내주실 텐데 아니 이렇게 모기 메인 소리를 해서 어떡해요. 누가 보면 사연 있는 줄 알겠어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요걸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요람교회 윤하영 선생님 생일입니다. 공부하며 교회에서 바이올린으로 예배 봉사하고 정말 믿음이 예쁜 존경하는 가정인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생일 축하곡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셔서, 예, 노아의 목소리로 오늘 이곡 들었습니다. 윤하영 선생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이포유와 생일이 같으세요. 에베네셀님께서 아프고 힘들 때또 기쁜 일 있을 때도 위로해 주시고요. 공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당향도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주이포유 11주년 축하하고 더 건강하고 은혜롭고 유익한 방송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과 함께 님도 오셨어요. 매일 좋은 찬양과 말씀, 기도.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은 기도가 있고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시간이 될 때, 생각날 때 항상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님, 이제 11주년이 아니라 벌써 11주년이라는 느낌이에요. 당향로와 함께한 시간들 행복하고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아멘. 11주년이 된 주일포유, 3년이 된 사랑아오. 주일포유가 11년을 잘 지켜와준 덕분에 애청자가 될수 있었어요. 주일포유의 11번째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보라제비꽃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폴라리스님, 또 살랑살랑님도 주일포유 11주년 축하할 수 있어 감사한 오늘입니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렇게 좀 특별한 11주년을 맞을 수 있었고요. 12주년을 향해 또한 걸음 내딛는 중요한 날이 된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병희님이 얘기하셨지만 조이포유를 스쳐간 우리 DJ들도 생각이 나고요. 또 청취자분들 한분한 분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라는 걸 다시금 새기게 되고요. 이렇게 창밖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과 그런 세월의 흐름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신 분들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당향로에 특별히 또 같이 하는 협찬사가 있죠. 오늘은 11주년 맞아서 한번더 얘기하고 가야겠어요.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 드리고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셰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 드라이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범사의 감사님이 필사를 하시다가 어깨가 아파서 두달 쉬고 계시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회복되길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리님께서 앞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힘 주시고 기도를 외면치 않길, 않으시길, 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외면치 마소서, 절대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믿고요. 저희도 마리님의 기도에 힘 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611번님께서 교회 권사님 자제분 가족이 어제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셨는데 6살 아이도 함께 갔나 봐요. 열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빨리 이제 나아야 아이한테 캄보디아 갈수 있어 했고 아이가 또 예, 그 얘기에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나았는데 다시 이제 캄보디아 가게 되면서 열이 나서 힘든가 봅니다. 열이 많이 난다고 기도 부탁하셨어요. 기도의 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

이를 위해서 열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잘 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이곡 전해드립니다. 오늘 안성진 씨 목소리도 듣고 싶었고 노래는 없지만 박명규 DJ도 생각이 나고 네. 내일 12주년을 향한 첫 걸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는 독일인 게오르그 노이마르크라는 사람으로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잃지 않고 크게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621년 독일 랑겐살자에서 태어난 노이마르크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쾨닉스베르크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나 모든 돈을 털리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빈젠, 함부르크 등지를 전전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됐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 목사로 봉직하고 있던 옛 친구 니콜라우스 베커를 만났고 그의 주선으로 한 판사 가정의 가정교사가 됐습니다. 그는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생활도 안정이 되자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쾨닉스베르크 대학에 들어가 5년 동안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시문학에 뛰어난 재질과 성실함을 가졌던 노이마르크는 많은 사람의 선망을 받았고 바이마르의 빌헬름 2세 공작 눈에 들어 궁중 시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681년 60세가 된 노이마르크는 실명을 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단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 없이 매일을 즐겁고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그가 비록 관직에서 물러났을지라도 종신연금을 받는 특혜를 누렸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노이마르크가 처절한 방랑 생활에서 벗어나

가정교사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이후에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감상합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희망차게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2: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우리 특성한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된 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앞에 완전한 모범으로 오신 예수님,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비 온 뒤 무지개 뜨는 하늘처럼 우리 심령을 그리스도의 색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플로즈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른 다정하신 목자 예수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입니다. 상제국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한명성의 찬양으로 이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기동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윤형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학산사님께서 애들레이드에 있는 우리 손주 강찬희의 대입을 위한 찬송으로 신청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청해 주셨어요. 에바다 노래선교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천등사님께서 신청하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상희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혜선님은 따님 가족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사한 집에서 주님 안에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행복한 사람님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문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해 주셨고요. 샬롬규님, 오늘도 하루하루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를 배불리 해주신 주님 은혜에 기대하며 순종 신청합니다. 송정미의 순종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 신청하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전에 찬송가에 실려있던 곡이라 익숙하시죠? 김남희의 곡으로 주 나에게 주시는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안성진의 찬양으로 2부의 첫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조이 듀엣이 부른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5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 된 도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 권력에 대한 순종을 다룹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서 온다고 선포하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권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권력 옹호가 아니라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해 공동선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 즉 하나님의 일꾼이며 이들의 칼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양심으로 국가 권세에 순복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며 공직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순복은 불의한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무질서를 막고 사회 안정과 정의, 공의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질서를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분별의 지혜를 구하여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지 깨어 살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된 도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국가 권세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이 땅에 주님의 의와 평화가 실현되도록 하시고 우리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0: 새벽부터 우리 글로리 남성 사중창이었고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미스밥 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경기도 군포에 사는 심동주 집사입니다. 10여 년간 새벽 예배 차량을 운행해 왔는데 당분간 운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머리에 경막 출혈이 발견돼 큰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하고 14일 전신 마취하고 머리 시술을 받습니다. 미리 발견하게 하신 것 우연한 일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수술 받고 회복 중에 계실 텐데요. 어제 아침에 보내주신 문자라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회복하셔서 다시 기쁨 가운데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996번께서는 시집가서 의왕시에 살고 있는 딸이 전세가 빨리 나가서 이사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사위와 딸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소망이님, 건강의 위기가 다시금 찾아왔네요. 퇴사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써주실 정도로 건강이 지금 많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건강의 회복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소망이님 건강 회복 위해서 위기 극복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엄현섭님, 제 조카는 취준생입니다. 근데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분간 쉬면서 약물 치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님, 제 조카가 하루속히 주님의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우선이죠. 건강 회복 잘하기를 바랍니다. 장두보라님께서는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수고한 농부님들의 거친 손이 쉼을 얻길 바라며 오곡백과 무지개 빛으로 익어가는 아름다운 대지 위에 때마다 시마다 비를 허락하시고 적절한 햇빛과 바람을 허락하시어 잘 연그러 고생의 땀방울을 흘리는 지친 영혼들에게 복된 양식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 주셨고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히즈 킹덤 뮤직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튤립님 26년을 아이들 가르치다가 작년 12월부터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녘에 오픈하러 가는 이 시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로 따뜻한 온기에 힘을 받아요. 소향의 광야에서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포스의 찬양 주의 광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만일 외국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려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변호할 수도 없다면 속히 대사관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곧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이름이 나를 변호하고 그 나라의 권위와 권리가 내게 덧입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피신했을 때도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덧입혀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듯 우리를 바라보시게 됩니다.

윤영상의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 그분께 지금 우리 처지를 맡깁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둠의 권세에서 이명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시편 필사하시면서 이 찬송가가 계속 생각나셨다고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 인내하신 구세주여 신청해 주셔서 투루바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숙희님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신청해 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0: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 알.
0: 자연 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예수님 받아주세요. 라희의 찬양인데요. 선우다혜와 예수사랑교회 어린이가 피처링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아침 식사. 브렉퍼스트라는 영어 단어는 가만히 뜯어보면 조금 재밌는 말입니다. 브레이크, 깨다와 패스트, 금식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브렉퍼스트는 밤새 이어진 공복을 깨는 첫끼라는 뜻이네요. 아침은 밤새 멈춰있던 것들을 하나씩 깨우는 시간입니다. 블라인드를 올리고 잠든 몸을 일으키고 어제까지 이어졌던 생각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 이제 오늘이라는 첫 끼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윌리 넬슨 목소리였습니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 오늘의 첫 곡이 천국 백성 되신 우리 아버지의 애창곡이었어요. 마산에서 참여하셨네요. 작심 3일만 계속해도님. 오늘 첫 곡은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죠. 예, 우리 청취자분의 아버지께서 이 찬송을 잘 부르셨군요. 9월 15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1004님은 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송을 켜고 물 한 잔 마시고 철봉 매달리기 하고 요크루트에 견과류 먹고 출근합니다. 철봉은 어디 있나요? 집에 설치가 돼 있나요? 그 이렇게 문에 이렇게 문 거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방문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실내용 철봉도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 부지런한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의 찬송의 시간. 정미나의 Amazing Grace. 또 다른 청취자분들의 아침 풍경은 어떤가도 궁금해요.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들어오세요.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이수원님께서

9월 15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수원님 들으셨어요? Jesus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스케치님께서는 시흥 성천교회 다니시네요. 성천교회가 어제부터 지붕공사를 시작했대요. 주님의 보살핌으로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4280님은 아이고 일이 많으시군요. 할 일이 많아서 걸어서 3분 거리 회사에 도착하셨대요. 예.

어휴, 집과 회사가 굉장히 가깝네요. 걸어서 3분 거리면. 문득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회사랑 집이 가까운 게 좋으신가요? 아니, 물론 너무 멀면 힘들죠. 굉장히 가까운 게 좋을까? 아닐까? 저는 회사랑 집이 만약에 너무 가깝다면 퇴근한 기분이 안들것 같고, 또 회사에서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꾸 집이 가까운 사람을 너무 많이 부를 것 같아서 너무 가까우면 안 좋겠다 싶으면서도 또 몸이 덜 피곤하니 가까운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 체험자인 4280님은 어떠신가요? Singing I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신 학산사님 계신데요. 우선 신청곡부터 전해드리고 나서 이 사연은 또 잠시 후에 나누죠.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물었다. 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성경적, 신학적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했다. 대답 대신 질문이 쏟아졌다. 여기서도 고생하는데 천국에서도 일해야 합니까? 천국은 일하지 않고 쉬는 곳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천국에서 다른 일이 필요한가요? 등등.

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수고하고 이마에 땀 흘리면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힘든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어떤 분이 내 생각을 물었다. 난 천국에서 이전 경력을 살려 기자로 일하고 싶다 했다. 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하게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도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다만 거기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만 일할 것이다.

지금의 일터에서 천국 예행 연습을 하듯이 일해본다면 어떨까? 종말에 약속된 삶을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로 당겨 산다면 우리의 일과 일터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일터 신학연구소장 이효재 목사님의 천국에서도 일한다고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7585님도 들으셨어요.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기사입니다. 매일 아침 유익하게 듣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사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차, 우리가 도로에서 종종 보는데 지나갈 때마다 아, 저 차를 특히 양보를 많이 해야겠다. 저도 길에서 자주 생각해요. 고생 많으십니다. 9월 15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아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얘기를 주고 계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게 여러분께 이렇게 관심 있고 호응도 높은 질문일지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회사랑 집은 가까운 게 과연 좋을까? 6512님께선 현역 시절 말 그대로 집과 회사가 딱 3분 거리였는데 업무를 총무 일을 하다 보니까 급한 일 있을 때 좋았고 또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퇴근 때 집사람과 아이들을 빨리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뒷자리 3214 어린이집 다니는데요. 걸어서 20분이 걸려요. 요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딸기맘님께서도 가까운 게 좋아요. 식대비랑 차비가 안 들어서 좋죠. 폴라리스님은 새벽 예배 다녀오시는데 함께 차에 타고 듣고 계시던 권사님들께서 가까운 게 좋지, 가까운 게 좋지. 연세 드신 분들께서 다 그런 말씀 옆에서 하고 계신데요. 담쟁이 덩쿨님은 일과 삶은 구분 짓는 게 가족들을 위해 좋습니다. 너무 멀어도 피곤하고 한 시간 이내가 적당한데 삶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주진 않죠.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요. 교통에 따라서 두 시간 반도 걸려요. 독립문에서 분당까지 출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8시 출근, 5시까지 근무한답니다. 예, 논리적인 말씀 맞네요. 이게 처음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회사와 집의 거리에 관한 얘기, 걸어서 3분 거리 사는 청취자분 사연이 좀 전 나왔기 때문이죠. 이분은 진짜 집은 군포이시고요. 일 때문에 오피스텔을 얻어 사신대요. 진짜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집과 회사가 지금은 가까운 게 좋다는 진짜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네요. 아이고야, 여러분과 한 시간 통째로 이 얘기를 나눠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조금 전에 신청곡만 들려드리고 사연 소개 못했어요. 싱잉 아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노래 주셨던 분은 학산사님이신데요. 다시 꽃이라는 동아리에서 모델 활동을 시작해 회원들과 3개월 연습해서 진짜 무대에 서셨대요. 77세에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구나 깨달으며 가슴 벅찬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시니어 모델이신 거잖아요.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대 때 시니어 모델 학원에 잠깐 다녔거든요. 모델이 되려고 다닌 건 아니고 바른 자세, 워킹을 배우기 위해 다녔었는데 굽이 높은 신을 신고 허리 꼿꼿하게 당당하게 걷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 청취자분은 멋있게 잘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꽃 동아리 회원 우리 학산사님을 응원하면서 롤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다무스쿨이 I have a dream,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여기까지고요. 레인보우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이어갑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에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0: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이 방송을 들으면 저절로 기도하시게 만드네요. 티 없이 맑은 하늘님, 고맙습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산 소리님께서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신청하셨고요. 배상진님도 다산 소리님 신청곡에 숟가락 얹는다 말씀하셨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겠습니다.

CC 와인원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부 출석 체크만 했던 제가 이제는 2부 출첵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나님과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식구들의 시너지 덕분 같아요. 코스모스님 예, 편하게 들어오세요. 김숙희님은 옆동에 사는 새로 생긴 지인집에 가서 아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시편 통독 TV 큰 화면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찬송가 이중창 피아노 반주는 제가 하면서 내일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자고 했는데 지금 나와서 너무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중국어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은총님께서 몇 가지 신청곡을 주셨는데 이 가운데 저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이 기억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기념비엔 그에 맞는 의미가 있죠.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뜻의 길갈에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념비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그 기억이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다 주며 고난을 이길 힘을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니까요. 우리 내 삶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59번째 묵상 기적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

My Face Looks Up to Thee, 못 박혀 죽으신이었습니다. 김경애님은 오늘 아침도 조금 후에 올 22개월 된 손주와 딸아이 내외를 기다리며 아침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주 봐주는 일이 처음엔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힘든 것도 생기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딸아이 내외를 위해서 우리 남편과 저의 행복인 손주 주안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아, 우리 아가 이름이 주안이이군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크는 아이 주안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부럭부럭 커나가고 있군요. 우리 따님도 든든하겠고요. 김경애님의 사연이었습니다. Ring the bells of heaven.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성경 골든벨 대회에서 골든벨이 울리기를 기도하며 신청곡을 주신 분은 꽃마리님이십니다.

Who is on the roadside? 누가 줄을 따라? 새벽을 찬양으로님, 백내장 수술을 하니 너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마음이 이처럼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 같은데 내 마음도 청결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렷이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주소서. 아, 새벽을 찬양으로님 고생하셨네요. 눈 수술하셨어요. 눈 수술하고 나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들 말씀하시던데, 예, 깨끗하게 선명하게 좋은 세상 보면서 건강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오님,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듣는 목소리.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끝자락 청취자 인사드려요. 끝자락 청취자. 이 사랑하오님의 닉네임을 볼 때마다 전 노래가 생각나요. 제가 좋아하는 가요인데요. 윤상, 김현철의 사랑하오라는 곡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요즘 날씨랑도 어울릴 것 같고.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끝곡이 다 흐른 후 뒤에 프로그램이 이어지기 전에 한 2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이제 송정은의 샬롬 CCM을 또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0 Reasons Bless the Lord 송축해 내 영혼 들으면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도 이웃에 전하면서 살고 싶다고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고백해요. 이 고백이 한낱 그냥 공허한 입술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매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내 삶을 돌아봐야 할 텐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죠.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 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하고요.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단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또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할 때 날마다 또 조금씩 나의 모습이 변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이관욱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딱 받자마자 미리 읽어보는데 이 곡이 생각이 났어요.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전한 곡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예. 어제는 제가 파주에서 이제 방송국으로 올 때 차 안에서 확인한 온도가 한 18도, 19도 정도였는데 오늘은 14도를 찍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서 15도, 16도로 도착을 했는데 아, 어제보다 조금 쌀쌀한 그런 아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파란 하늘 싱그러운 화요일 유니스님도 와주셨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성품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시적으로 나의 일상 속에서 또 언행을 잘 우리가 돌아보고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권명숙님 오늘 연차라 출첵 남깁니다. 아 오늘의 오프닝 저에게 하는 얘기인 줄 오늘도 감사하고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라고 우리 명숙님도 와주셨고 어느 대목에서 약간 마음이 좀 찔리셨나요? 도레미파 보라시도님 어제 11주년 축하 저 출석을 못했지 뭐예요. 그래서 어제 살씨에 몇 분이나 방문해 주신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사실 진짜 고백하자면 저는 어제가 조이포유 11주년 개국 생일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오늘이구나 하고 달력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9월 14일 어제 뭐 정말 뭐 셀 수 없을 만큼 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연들은 뭐 폭발을 했고요. 폭주했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마치 제 생일인 것처럼 너무 좀 벅차는 마음도 있었고 예. 근데 오늘은 뭐 어제만큼의 사연이 도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보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먹으면서 또 1년 버텨야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근 한 6개월 중에 가장 많은 분들 오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화요일, 예, 뭐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샤시 가족과 함께 2시간의 생방송으로 이 아침 잘 열 수 있도록 또 배경음악 해드리겠습니다.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사진 첨부하시거나 긴 장문 사연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청명한 가을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의 여러 일정들 다 좋습니다. 예,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혜영님은 새벽 기도 가는데 긴 팔을 입었는데도 추웠어요 라고 남기셨고 그쵸. 긴 소매 옷을 이제 입어야 될 때가 왔고 이제 뭐 얇은 자켓 뭐 바람막이 이런 그 옷도 어색하지가 않은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아, 0005번님 트렌치 코트를 게시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녀 예, 못난이 추 그거 아니죠. 가을 춥니다요 라고 예, 또 확실하게 밝혀주셨는데 트렌치 코트 또 그 가죽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죽 자켓 입을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트렌치 코트랑 이 가죽 자켓은 한 2주 봅니다. 한 보름 봐요. 예. 추석 때까지 9월 마지막 주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약간 예,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 보름은 너무 했나? 한 달 봅니다. 한 달. 한 달. 그래요. 아비가일님, 그니까요. 많은 분들이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아침 시간이 사실 손이 바쁘잖아요. 분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연은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접속해서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접속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예, 접속은 뭐다? 사랑이다. 옹기장의 선교단 제자들의 노래.

배송희 내가 꿈꾸는 그곳. 이 곡은 우리 토마토 오이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남편과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차 안인데요. 남편이 자주 듣는 찬양을 틀다가 저를 한번 보더니 라디오 켜줄까? 바로 레인보우를 접속. 크, 센스쟁이 남편. 예,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내가 꿈꾸는 그곳 신청합니다. 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우리 남편분의 어떤 그 매너, 톤앤 매너가 아주 능숙하신데, 예, 이게 어떤 센스와 배려가 몸에 배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되지 않거든요. 센스, 배려, 이게 상대방에게 계속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서 세심하게 살피고, 아,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예,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아 이걸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탁 해주고 그러면 어머 센스 있어. 예, 이게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건강검진 잘 받고 오세요. 앞서 마마스 브런치의 스텝스였고요. 옹기장이 선교단 제자들의 노래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솜님 맞아요. 접속은 아침 루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샬롬 인사를 전해요 하셨고 현블리맘님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습니다. 출근길엔 걸으면서 저녁엔 러닝하며 힐링해요. 특히 저녁엔 나만의 힐링타임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샬롬 CCM을 틀어주시는 아침에는 아침 인사로 샬롬 저녁에는 이제 하루 동안 수고했다 그런 또 샬롬 예. 근데 저희 조이포유 채널이 10월에 소소하지 않다. 네. 좀 큰 개편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저는 샬롬 CCM 아침 방송은 생방송은 그대로 가고요. 저녁 방송을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 대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시 프로그램도 변화가 있고 예, 조금씩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그런 가을 개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기대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새로운 분이 일단 오신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을 지금 표했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아마 우리 조이포의 애청자분들도 쌍수 들고 환영할 분이 아닐까. 예. 굉장히 멋진 분이 10월 개편 때 오시니까 기대해 주세요. 늘 처음처럼님, 어제 조이포유 11주년이었나요? 저 생일이어서 부산으로 혼행 다녀왔는데 11주년 축하해요. 라고. 아, 고맙습니다. 우리 늘 처음처럼님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 아, 부산 여행, 혼행. 그 대만인가 어느 나라에서 요즘에 앓고 있는 병이 있대요. 바로 부산병. 부산병, 그 아세요? 부산에 한번 다녀왔는데, 여행을 다녀왔는데, 잊지 못하고,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 나날들이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은 거죠. 예. 그 부산 아리를 하는 거예요, 부산 아리. 너무 좋아서, 아, 부산 또 가고 싶다. 그 부산의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니까요. 예. 일단은 뭐, 바다가 너무 좋죠. 또 산도 있죠. 부산에 산도 있죠. 예. 또 도심지랑 관광지랑 다 있거든요. 부산은 아 정말 최고의 우리나라 관광 도시입니다. 진짜. 부산병. 네. 우리 화팅 제이님께서 큰아이 입시 고민으로 밤을 샜습니다. 기도하지만 평안한 마음이 쉽지가 않네요. 이 결정이 후회가 없기를 아이가 최선을 다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래요. 아. 어떤 진로, 미래, 입시. 예, 쉽지 않은 주제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좀 막막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또 고민을 하고 결정한 그 사항. 잘될 겁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또 응원할게요. 러비미 부르는 이곡 들을게요. 주님 닮은 가을.

창문의 아침에 였습니다. 우리 수현님, 제가 있는 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지금 끼어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에 저희 아파트 앞 10,000평 정도 되는 부지 꽃밭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덩달아 마음이 분주해지네요. 파이팅! 이라고 또 남기셨고. 와, 그럼 뭐 약간 지역 주민들 다 나오겠어요. 축제면은 특히 뭐 꽃축제인가요? 축제에 있으면 또 먹거리도 빠질 수 없고, 예, 여러 이제 뭐 포장마차 이런 것들도 막 오잖아요. 야시장 할 때 오는 것처럼 축제 때. 아, 재밌겠다. 아이들과 함께 또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유은성 주님의 딴따라였죠. 강찬 김만희 함께했고요. 러브 고난 내용혼 편히 쉴 곳과 러빔 주님 닮은 가을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드리님, 늘 듣기만 하다 어제부터 인사 남깁니다. 짧은 인사도 괜찮죠?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네, 어제는 뭐 심지어 샬롬의 샬, 그 샬의 시옷도, 네,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네. 콩스콩스님, 날씨도 좋고 노래도 너무 흥겹고 회사 정문 걸어가다가 나 춤출 뻔이라고 또. 아, 좋네요. 아침부터 텐션 업. 예, 좋습니다. 기분 좋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손가발님도 과천도 춥네요. 햇살이 맑아서 걷기에는 그래도 좋은 날씨. 오늘 점심은 버섯 파스타 준비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고. 아, 파스타 드시는군요. 여기 새우 빠지면 또 섭섭한데 파스타에는 새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버섯은 안 들어가도 새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버섯이면은 크림 파스타겠죠? 예. 맛있겠다. 감사하는 마음님, 훈디 가을 되고

매일 출첵. 오늘 친구 현정이가 요양 실습하러 지하철 1, 2호선 타고 훈디 방송 들으며 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걷고 있을 텐데. 훈디 실습 잘 받으라고 화이팅 외쳐주셔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우리 현정님 화이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향기나무님은 오늘 새해날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첼시와 함께하니 또 힘이 됩니다. 오늘 저 면접이 있는데 새 길을 예비하실 주님을 기대해요. 아, 면접 화이팅.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정, 예. 준비가 된 어떤 마음, 이런 걸 잘 어필을 하고 예.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아, 후회가 없는. 그런 면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춤추는 구름님도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 간호조무사 시험 보러 성남 왔습니다. 아, 지금 떨리고 또 긴장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 가보겠습니다. 아, 떨려라고 남기셨는데 아, 뭐 필기시험일까요? 아니면 실기일까? 예, 잘 준비한 대로 치르고 오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따 9시 정도에 보시려나? 예. 화이팅! 응원 잘합니다. 요 곡 듣죠? 프라이드 밴드, Nothing is Impossible.

프라이드 밴드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 가능케 해. 함께 들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늘 처음처럼 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Anointing, 나의 삶은 복도에다. 이곡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